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좀 몸이 부었다 싶으면 간을 약하게 해서 먹게 되는데요. 소금기 없는 음식 어떻습니까? 맹맹하니 무슨 맛인지 맛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음식에 녹아있는 이 소금의 역할 참 여러 가지잖아요. 나쁜 성분을 빼주는 해독이나 살균 작용도 하고요. 또 재밌는 건 이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목마름을 느껴야 비로소 물을 마시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먼저 의에 주리고 주님 말씀에 목마르고 또 누군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 오늘따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나로 인해 누군가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산과 험한 바다가 있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는지 결정되겠죠. 방황하는 인생길에도 예수가 길임을,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가 길임을 선포합니다. 강찬의 찬양, 예수가 길이다 함께 선포하죠.

예수가 길이라 이어서 박신아 콰이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 오늘따라 참 새로운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거 어떤 모습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서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대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평안할까 하고 영적인 호기심과 갈증을 느끼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야 되는 거룩한 짠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즈윌의 삶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순아를 오라하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였고요.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영어 찬양 Teach me the way, O Lord 함께 하셨습니다. 맛을 내려면 굵고 뻣뻣했던 소금이 음식 속에 사르르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제 형체를 감춰야 비로소 맛이 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뻣뻣했던 자존심과 고집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은혜 안에 부드럽게 녹여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주님의 향기와 맛을 전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리고 로드리게스 연주 찬양 에스더 디얼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죠?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요?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지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은혜 갚은 시리즈처럼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정도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대외 정치를 이제 안정화시키고 이제 대내 정치가 나라 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은, 따라해 봅시다, 므비보셋. 예,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므비보셋, 므비보셋.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 잘 아시네요. 예,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 왕가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지금이 왕이 된 다윗을요, 창으로 찔려서, 몇 번이나 찔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교사까지 했던,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군대를 대동해서 끈질기게 오랫동안 추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으로 볼 때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다윗이 쓴 시가 많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사울 때문에 쓴 시편이 몇 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모를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저도 몰랐는데. 예, 7편입니다. 안 놀라시네. 뭐, 예, 이런 반응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하지 않겠죠? 여러분,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몇 편인데 그 중에 7편이 여러분 사울 때문에 쓴 시라니까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 같은 한 사람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같은 시편을 7편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요? 별로 안, 그런 사람이 없죠? 없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요. 한두 달도 아니고요. 총 10년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눈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얼마든지 왕국을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불씨와 같은 존재가 바로 므비보셋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볼 때의 므비보셋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므비보셋은요, 치명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두 다리를 절고 다녔습니다. 이게 태생적인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참전했다가 길보아 산이라는 유명한 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므비보셋을 기르는 유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다섯 살짜리 므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립니다. 그 떨어뜨린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다섯 살짜리가 넘어졌는데 다리를 절한다. 와, 이거는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그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요, 그 므비보셋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므비보셋을 표현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많겠어요. 잘생겼다, 뭐 사울 왕의 조카다, 손자다.

많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뜸 다리를 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 므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리를 쳐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므비보셋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과간, 더 절정, 그 모든 것의 절정은요, 므비보셋이 자기를 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죽은 개. 여러분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안 좋고 부정적인 것을 가르칠 때는 이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개도 그런데 죽은 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전혀 무가치한 존재. 그게 그 뜻입니다. 므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바로 그렇한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야기를 좀 뛰어넘어서요 나중에 이 므비보셋의 다윗의 은혜를 받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겸상을 하게 되는 왕자 중에 하나같이 역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비보셋은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였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착각이요? 나도 옛날에 뭐였다요? 뭐였어요? 왕자였잖아요. 자기도 왕자였잖아요. 썩어도 준칠하고 나도 잘나가는 왕자였단 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내가 사울왕가의 후손인데 이 정도 대접은 당연하지. 아,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당연한 감사한 게 뭐가 됩니까? 당연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비보셋에게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은 후에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일절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이 어떤 비참한 처지였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이 므비보셋은 너무나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 개선이 필요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므비보셋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백상아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치면 발부둥 칠수록 여러분 그물에 갇혀있는 백상아리가 발부둥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물이 쪼여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스스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부둥 치지만 그러나 백상아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그 모습이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죄와 사망의 올무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발부둥 칠수록 죽음으로 향해가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풀려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조금만 착하게 살면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짓는 죄와 더불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 죄를 어떤 죄든지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눈물겹게 실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죄와 더불어 싸워보려고 하지 않죠. 어쩔 수 없죠.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보셔야 됩니다. 싸워봐야 뭘 알게 되냐면 절대로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올무처럼 올무에 걸리면요 그 올무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풀어주기 전까지는요 싸우면 싸울수록 느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해방감이 아니에요. 절망일 뿐이죠. 그 절망

아름다움을 느껴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풀어주는 그 자유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실제로 싸워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요, 잊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나는 제법 괜찮아진 것 같아.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내가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요? 그거는 신앙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더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이라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뭡니까? 괴수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 중에 사도 바울과 비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 인생 갈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됨을 고백해도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옷에 오물이 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이 흠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묻은 오물, 얼굴에 묻은 흙, 뭐 금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아가면,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 안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밝히 보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더러운 죄를 깨닫게 되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는 두 가지 반응밖에 보일 수 없었어요.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꾸로 졌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다시 어둠 가운데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요, 그의 신앙이 태보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어? 바울의 신앙이 태보했네? 천만의 말씀이요. 그가 얼마나 빛이신 예수님께 , 주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에, 과거의 비참함에 함몰되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개야.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 필요가 없어. 자기 자신의 혐오감에 빠져 살라는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과거에 매여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지금 삶이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므비보셋처럼 은혜를 알기 전 나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 구원하신 은혜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 겸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므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므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그 사형을 선고를 앞둔 사람이 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므비보셋은 아마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 드디어 죽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므이보셋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도 아는 거예요. 얘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지금 복수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뭐하러 불렀습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불렀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첫 번째는요, 목숨을 살려줘요. 이것도 큰데 뭐 별로 감동적이지 않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과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므이보셋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었던 그 재산 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감동이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를 왕의 식탁으로 불러드립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저는 제일 놀랐습니다. 여러분 단지 다윗이 므이보셋에서 살려준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너 목숨 살려줄 테니까 내 눈에 띄지 마. 어? 네가 원하는 곳에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단은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세 번째로 왕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결과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므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개가 뭐가 됐습니까? 왕자 중에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므이보셋에게는 이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므이보셋은 꿈을 꾸고 있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볼을 꼬집고 허벅지를 꼬집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죽는 자가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개와 같았던 사람이 왕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므이보셋이 뭘 했습니까? 아니요, 므이보셋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다윗이 므이보셋을 먼저 찾았습니다. 므이보셋이 다윗에게 자격을 먼저 증명한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므이보셋을 다윗이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정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좀 본래의 의미와 변질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런 분이 많이 없지만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그런 분이 많이 없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 부를 때 우리 찬양대가 쫙 부르는데 아멘! 저는 아멘 안 나오더라고 그런 거. 야, 역시 능력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주 귀한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바꾸는 게 진짜 은혜의 그것은 아니랍니다. 그거는 은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은혜의 본질은 은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은혜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은혜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파생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은혜가 크면 1만 달란트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대적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끝까지 대적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므이보셋을 위해서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므이보셋에게 다윗이 베푼 은혜는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다 숙청하는 게 원래 세상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숙청하는 것도 모자라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아무리 파격적이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커다란 태양에 비하면 정말 작은 촛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마리아가 왜 주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이것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말을 교회 오면, 아니, 교회 밖에서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은혜가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왕의 식탁에 앉아서 매일매일 성찬식에 참여하다 보니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도 새로운 은혜 없나? 오늘도 새로운 은혜 없나? 뭔가 새로운 거 없나?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의 의미를, 이 무게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거는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입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에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후에로 나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은혜는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은혜를 베푼 후에, 므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므비보셋은 여전히 누구였냐?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 왕조가 흔들리면 언제든지 사울 왕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므비보셋이었습니다. 다리를 절지만 그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시간이 흐르고 다윗 왕조 흔들렸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왕궁을 부리고 주랭낭을 쳤습니다. 므비보셋이 만약에 다시 사울 왕조를 세우고 싶은 야심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므비보셋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의 발도 안 씻습니다. 더럽죠? 수염도 안 깠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안 빱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옷도 빨지 않고 계속 그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므비보셋은 왕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종 시바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므비보셋도 황급하게 왕 앞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과 므비보셋의 대화를 보면요, 아주 재미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내주 왕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내주 왕, 내주 왕. 다윗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주 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요. 여러분, 므비보셋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왕자요, 왕자.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고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의 손자예요. 그런데요,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당신이 나의 뭐라고요?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므비보셋의 이 가짜 고백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사실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시바라는 사람이 문제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속인 거예요. 마치 므이보셋 자기를 배신한 것처럼. 마음이 급하니까 속아 넘어갔죠. 이 지혜로운 다윗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므이보셋이 받았던 그 재산을 다 이제 네가 가져라. 예, 완전히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배신도 안 했는데 배신자라고 낙인 찍혔죠.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안 잡아주고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나눠서 너희 나눠 가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진짜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기다렸는데 지금 뭡니까?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졌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상실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므이보셋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주 왕께서 평안히 자기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재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의 관심은 오롯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자기의 안이 아닙니다. 다 왕에게서 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의 오로지 관심은 왕이 살아왔다는 그 사실에 대한 안도감입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재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왕이 살아왔다는 그 사실에 다른 것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요? 므이보셋은 시바와 달리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누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아직도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은혜가 익숙해지는 분들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흐를수록 감사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더 향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은혜 있기 전에 나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사나 죽으나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기쁘게 찬양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들로

이 계절을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은 시편의 말씀으로 만든 아름다운 찬양들로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 들으시며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끼시는 점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그간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이 모아져 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편 찬양으로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첫 찬양은 시편 84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먼저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감사함으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말씀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시편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린 찬양의 식탁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더 세세히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상을 지내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며 어떠셨나요? 청취 소감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그동안의 방송이 모여있는 마더와이즈 코리아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2: 요한일서의 중심 단어가 여기서부터 또 쏟아집니다. 특히 본론이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빛과 사귐의 중요한 과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앞부분에서 사귐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나눔도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늘 읽은 부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면 다음 2장 1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2장 7절에서 17절은 그의 백성들 간의 사귐을

말하는 것으로도 나눕니다. 그럼에도 이 세 가지의 사귐의 주제가 오늘 내용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다루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주제는 오히려 예수도의 대속을 다루고 성도들 간의 사귐은 새 계명인 사랑이 주제가 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신령한 하나님과 예수도와의 사귐은 옆으로 백성들 간으로 확대되겠지만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사귐은 오히려 경계되고 있습니다. 또 사귀는 대상은 바로 그 당사자의 사실적인 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귐을 말한 바 있지만 오늘의 내용에서는 그 범위를 빛 가운데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어두움의 잔재인 죄가 문제가 되고 그러므로 빛이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죄의 해결이 사귐을 지속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평생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상반절에 하신 것처럼 먼지투성이의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발에 먼지가 앉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 먼지 같은 죄를 처리하는 문제를 오늘 내용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불신자들의 죄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백성된 이미 빛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해결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 말씀을 봅니다. 빛의 소식을 요한은 다시 거론합니다. 지난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사도들이 직접 함께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생명의 소식 속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사귐을 이 서신을 받은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는 모든 인류를 초청하시는 목적이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빛으로의 초대이면서 또 한번 만나보고 끝내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 영원으로 함께하는 사귐의 초대입니다. 거기에는 지속적인 사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를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속의 사귐의 절대적인 조건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5절 중간에 원문에는 맨 앞에 나타나서 상당히 강조적입니다. 항상 귀중한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이 그리스 글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소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5절 첫 부분에 앞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바로 그것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에게서 듣고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소식이 아니라 직접 듣고 경험한 것으로 더욱 깊은 호소력을 가집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것을 전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부터 듣고 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적고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별명도 많으신 분이시죠.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 빛들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증거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도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죄의 속성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같은 요한의 증거를 듣습니다. 자연적인 빛의 속성도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일곱 가지의 색깔로 나눠지지만 하나님은 빛이라는 선언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진리, 또 진실, 정의, 계시, 지혜, 사랑, 영광, 행복, 순결 등등의 것들은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이해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므로 빛은 이런 성격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죄인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에 세상에 오신 주님의 역할을 이어가는 그 백성들을 빛 안에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사용하셔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선언보다는 이 요한일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별명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4장 8절이나 16절의 속성을 더 좋아하죠. 역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드러내는 빛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원하는 욕심이 그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욕심은 그래도 세상의 이기심은 아닌 것입니다. 이기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선포가 여러분 모두에게는 두려움이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그런 감격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7절입니다. 빛과의 사귐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빛에 익숙한 진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빛 가운데 행할 때 빛의 아들이시요 또 빛이신 예수도의 피를 인한 사죄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할 수 있을 것임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 10절까지 각 구절마다 말머리마다 만일, 물론 7절에는 직접 우리 가진 성경의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은 각 구절마다 맨 앞에 에안이라는 만일이라는 말이 빠짐없이 나타나서 가정의 내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실되지 못함을 지적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고보서 2장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에서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실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6절인데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일상을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묘사를 하면 술에 찌들어 술 냄새가 진동하고 아무데나 뒹굴어서

옷은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묘사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숨어 다니는 사람이나 자신의 했던 말을 뒤집는 말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은 정정당당하고 늘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잘못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리의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의 자녀된 성품이 삶에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조차도 함께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령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사람이 삶에서는 전혀 반대 현상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인 거죠. 쉽게 이해되는 대로 빛과 어둠은 정반대적인 현상입니다. 과연 어둠이 빛에 함께 섞일 수 있다면 이런 지적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물론 빛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둠은 빛과는 절대로 사귈 수 없는 반대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빛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등불, 횃불로부터 별빛, 달빛처럼 분명치 못한 빛도 있지만 이러한 희미한 빛에서는 모든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계시들을 달빛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예수도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이나 또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빛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고 광명의 빛이신 예수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심판날에 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6절 하반절인데 여기 한 구절 속에 앞뒤에 같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하면 행하지라는 낱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와 더불어 행하면이라는 옳지 못한 자세와 참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역시 부정적인 뜻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자세는 반드시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말에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도 경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인데 이제 여기서는 진정한 빛 안에서의 사귐의 조건과 그 사귐이 우리를 깨끗케 함을 결과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만일입니다. 여기도 앞에 만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미 그 빛 가운데 계시며이지만 완료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 미래입니다. 이런 차이를 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5절에 거듭난 백성은 앞절에서 어둠에 행하면 했던 것과는 반대로 여기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행함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했는데 앞에 3절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으로써 이 사귐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간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물론이고 오늘

영과 육의 간격을 연결하시는 성령과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귐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귀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는 불법이요. 이 요한일서 3장 4절이겠습니다만은 어둠이라면 광명한 빛에 행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행동은 할 수 없고 정결한 삶을 결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말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 하반절에 같은 이치를 3장 6절 상반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이 5장 18절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사귐이 우리와 이금 빛된 삶을 가능케 하지만 빛의 사귐을 말하면서도 어둠에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하고는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서는 빛 안에서의 죄의 해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 구절이 모두 만일, 애안이라는 가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역시 당시 영지주자들의 위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깊은 지혜에 이르면 죄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사람 중심의 사죄는 있을 수 없음을 증거하고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즉 요한을 포함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에 있어 예외일 수 없음을 증거하고 바로 앞에서 오직 빛과의 사귐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 하반절에 라는 확실한 사죄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경건을 내세우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죄의 문제 역시 빛 아래서 진실됨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빛 대신 하나님마저 거짓말하는 분으로 덮어씌우는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인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사죄의 방법을 거절하고서는 인류 중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범죄의 사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범죄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앞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는 6절과 다르지 않은 의미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원한다면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범죄자와는 사귐이 불가능하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죄에 대하여 무딘 범죄자만이 거짓을 말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어둠과 빛 그리고 죄와 진리를 함께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어둠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속한 즉 그분과 사귐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도를 알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도 앞에 바로 서기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도의 십자가에 직면할 때라야 자신의 죄가 의로우신 빛이신 예수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다메섹에 가기 전에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도를 반드시 만나봐야만 합니다. 왜 바울 이전에 사울을 거론하느냐 하면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그만큼 많이 배우고 이해했으면서도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예수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구절에 한것 자체가 예수도를 만나지 않고는 스스로의 죄인됨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죄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의 실체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지만 사람 스스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죄를 죄로 보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때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영원한 생명을 살수 있다는 긴박성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앞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의 확인이자 또 대응인 겁니다. 이런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사죄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언약을 따라 사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확인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는 진리의 사도인 요한의 확인인 거죠. 여기에 쓰여진 표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진실한 신앙적 이해들입니다. 자백하면 그랬는데 이 쓰여진 시대와 더불어서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에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죄를 깊이 뉘우쳐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그 죄를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하시며 라는 말 역시 빚을 탕감하거나 허물을 없애주고 책임이나 의무에서 자유케 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결과를 의미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음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하반절에 앞으로 인생에 있어질 모든 불의에서조차도 깨끗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특히 여기 깨끗하게 하다 하는 말은 마치 오염된 상태를 정화한다는 의미로 용서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는 구별된 삶을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죄와 함께 빛 안에서 사귐의 지속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만일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 이러한 약속과 반대의 현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절에 앞에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한 말씀과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의 대응이고 확인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세 번째 지적인 거죠.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면서 죄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진리를 갖지 못한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진리가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앞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9절 상반절에 라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완악함과 불경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스스로의 교만과 독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완악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이나 기도의 영인 진리

0: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마지막 내용인 거죠. 간략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생각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하지 못한 가르침에 이렇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되고 또 속을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사귐은 그대로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빛과 같은 삶이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과 행하는 당당한 사람일 것이고 에녹 같은 사람, 300년을 그렇게 삶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의 모습은 물론 사귐의 간격도 사죄의 기쁨도 진리와 더불어 사는 우리의 모습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어느 순간 거짓을 할 수 있지만 삶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또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감춰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정치가들이 하는 말들 요즘은 참 독특한 게 과거 했던 말들 전부 녹화해 놓은 것들을 무슨 말하면 그대로 틀어놓잖아요. 분명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이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빛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이 육신의 삶에 사는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삶이 독설한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움직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도 빛 속에 사는 모습 그대로고 또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빛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해결한 복된 빛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10-3589-0675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a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 참 어른을 만나게 됩니다. 즉, 좋은 어른, 존경스러운 어른을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 좋고 존경스러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의 기준은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줄 알고 항상 섬김의 자리에서 희생할 줄 아는 분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모든 것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 더욱 고개가 숙여지는 이 시간, 진정한 경배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이웃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한웅재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요즘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요. 첫 장부터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도장을 꾹 찍어주시며 시작된 여호수아의 사역. 읽으면서 고백했어요. 저도 여호수아 같은 복을 받고 싶어요. 저에게도 주세요. 그러면서 읽어 내려가던 중 유독 많이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였습니다. 어제와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또다시 만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겁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구나. 당연한 생각일 수 있지만 제 눈엔 여호수아는 강한 용사였고 행한 일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제 눈에 나약한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이. 그러면서 간절히 고백한 한마디.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진 용맹함도 아니고 담대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임을 깨달으면서 그분께 매일 엎드려 간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도 매일 주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매일 맛보시길 바라며 찬양 보냅니다. 안성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진아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숙제를 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 숙제를 좋아하지 않았던 터라 웬만해선 안 내주려고 하는데 급박한 상황에선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숙제 다한 사람은 숙제 완료라고 대화창에 인증하면 돼. 다음 날부터 완료가 뜨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삼일. 시간이 지날수록 완료가 점점 줄어드는 거 있죠. 그런데요, 매일 보내는 애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선물을 줄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검색해서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 아이들이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세요. 상 받고 복 받는 조건은 순종입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태여서 울고 불고 주저앉아도 결국 일어나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예 듣지도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곧바로 순종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부림을 치더라도 결국 순종했냐에 중점을 두시는 듯 싶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하늘의 상을 쌓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 보냅니다. 어노인팅에 예수 따라가며 옹기장이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예수 영원한 생명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따라해 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강찬의 섬김, 리컬러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딸 아이 이가 흔들려서 치과에 갔습니다. 간 김에 전체 진료를 받았는데 치료해야 할 이들이 있어서 예약을 잡았어요. 예약날 치과 가서 딸 아이 진료를 기다리는데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않을까 싶어서 스케일링을 하면서 전체 검사를 하고 봤더니 충치도 있고 잇몸 치료도 해야 하고 안 봤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상담을 받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평소에 이를 세게 무시는 편이라 표면이 많이 달아있네요. 이 부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제 습관을 가만히 관찰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별거 아닌 것도 이를 악 물더라고요. 칼질할 때, 과자 봉지 뜯을 때, 음식 볶을 때, 바닥 닦을 때, 세상에. 조금만 힘을 줬다 싶으면 이를 악 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입 안에 공간을 주면서 윗니 아랫니에게 여유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 뭘 그렇게 이를 악물며 살까? 너의 열심은 좋은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앞서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케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로 찬양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그만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들이 힘들게 지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맡기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주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지난

나간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그만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맡기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7495번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힘이 되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 들으니 마음이 기뻐요. 생명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힘든 나의 하루, 힘든 나의 상황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청취자님들께 새 힘과 기쁨 충만히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56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지명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 더 라이트워십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가 458장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지나간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그만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들이 힘들게 지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맡기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8월도 어느새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계절이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지긴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밖에 있어도 땀이 흐르고 또 시원한 곳부터 찾게 되는 그런 요즘인데요. 이럴 때 가장 반가운 건 바로 차가운 물 한 잔 아닐까 싶습니다. 더위에 지친 몸에 얼음 냉수 한 모금 들이키면 그제야 아 살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성경에도 이 얼음 냉수가 등장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믿을 수 있고 또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여름 끝자락에서 또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한 잔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이웃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 송경민 목사님의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과 일터 또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얼음 냉수 같은 이 충성된 사자가 되길 요구하시는데요. 가정과 일터 또 교회에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 곡 굉장히 저한테는 추억의 찬양인데 여러분께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스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웅재 목사님의 오 놀라운 구세주, 어제 생긴 밴드의 내영훈의 햇빛 비치니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박광리 목사님의 예수로 충분하다 중 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신앙의 목적이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얻을 것이 됩니다. 신이 나를 잘 봐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기 원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매우 탐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냥 지나치게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이지 이 땅을 영원한 본향처럼 생각하며 여기서 더 잘 생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는 기도를 그만하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이길승 씨의 주님 한 분만으로 PS 콜라보의 내 진정 사모하는 나무엔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세 곡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에는 참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겠죠. 다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각자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보다 앞서 했던 그런 고백들이 더 가능해지고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이겠죠.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패밀리 워십의 더 원합니다. 손영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함께 듣고 오시죠.

자,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송정미 사모님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메들리로 이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얼굴 이야기로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참으로 험상궂게 생긴 얼굴이죠.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링컨을 향하여 공격을 퍼부으며 말합니다.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난 후 링컨이 등단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런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모두 다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링컨은 소위 얼굴 책임론을 말한 사람입니다.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워킹의 음성으로 들으신 아침 햇살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얼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분위기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김새를 떠나서 왜 얼굴이 풍기는 그런 분위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상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얼굴에는 일곱 개의 굴이 있다 합니다. 일곱 개의 굴이란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그리고 입을 말합니다. 그렇게 일곱 개죠. 그러나 그런 굴들에 얼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이 들어있는 굴이라 하여 얼굴이라고 부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얼굴이 있습니다. 웃음을 머금고 항상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무엇인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표정 말이죠. 다른 얼굴을 한번 보면 그 얼굴은 두 번, 세 번 보게 됩니다. 반대로 바라보면 아주 소름 끼치는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증오할 때 그 얼굴은 싸늘하고 어둠이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는 흔히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죠. 저는 천사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천사의 얼굴이라 할 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이 소개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얼굴이 천사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성경은 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 모두의 얼굴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세상에서 얼굴을 성형하는 성형수술은 받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하고요. 그 얼굴 표정의 목표는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얼굴입니다. 물론 얼굴 모양은 천성적으로 태어나고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얼굴의 분위기, 표정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로 얼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천사의 얼굴이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면 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아침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나는 비록 약하나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은 얼굴 표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 모양은 천성적으로 태어나서 주어진 것이지만 자신의 얼굴 표정 그 느낌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처럼 살면 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살았는가요? 첫 번째,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6장 5절, 6장 8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집사였다고 사도행전 6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금술조끼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을 때 남편은 무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칼에 능숙한 자였다고 합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풍랑이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심하게 기웃둥거렸습니다. 아내는 겁이 나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남편은 태연자약했습니다. 아내가 불평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야속하게 보였던지 아내는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천하태평이군요. 남편은 갑자기 차고 있던 검을 빼어 아내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태연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 천만에요. 당신이 나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칼을 겨눈들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폭풍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해치지 않으시죠. 믿음이 있으면 편안한 법입니다. 두 부부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살면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말이죠.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희즈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이어들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영적으로 살면 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칭찬할 일을 하고 칭찬을 받으며 살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초대 교회에 일곱 집사를 뽑았을 때 그 일곱 집사들은 모두 다 칭찬듣는 사람들이었다고 6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세상에 칭찬듣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죠. 세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NGO 단체가 있죠. 헤비타트 운동본부입니다. 이 운동본부를 만든 사람은 밀러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법대를 졸업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이 날개도 친 듯이 잘 되었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해 거부가 됐습니다. 돈 모으는 재미가 제법 있었죠. 그는 돈 버는데 슬슬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만 아는 남편이 싫다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설득시켜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플로는 결국 이혼을 당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재산, 자선 사업단체

모조리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단체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돈을 모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죠.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도 일하였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집을 지었습니다. 신문마다 방송국마다 그를 칭찬했죠. 그는 더욱더 힘이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싱글벙글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람될 수 없었죠. 그는 집 짓는 것은 흥분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했던 부인이 크게 후회했더라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일은 참으로 황홀한 일입니다. 스데반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이었기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지명연의 목소리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어진 찬송은 찬송가 밴드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재즈풍의 편곡이 된 찬송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면 영적으로 살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두 번째, 착한 일을 하여 칭찬을 받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영의 세계를 볼 줄 알면, 즉 영안이 열리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세계를 보았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며 살아야 천사의 얼굴이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기에 항상 천사 같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살던 이가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한다고 간수가 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형을 시키려고 감옥 문을 열며 간수가 물었습니다. 어때? 간밤에 한 잠도 못 잤죠? 그러나 그 간수의 질문에 사형수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푹 잤습니다.

또 좋은 예수님 뵈게 될 것 생각하니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김세환님의 음성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은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려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면 되고, 두 번째 칭찬받을 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면 천사의 얼굴이 되고 세 번째 영의 세계를 볼 줄 알면 즉 영안이 열리면 천사의 얼굴이 된다 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는 엘칸토 예술중창단의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혹독한 더위 견디시느라 두루 고생이 많으셨죠. 서머 스페셜로 진행됐던 참 좋은 내 친구도 오늘부터 정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이 힘들었고 또 피해도 컸는데요.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벽 이슬 같은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네 삶은 만만치 않은 세월이죠. 특히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더 길게 여겨질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견뎌내며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올해도 넉 달 남짓 남았습니다. 변함없는 평안으로 복되고 은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스너즈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주의 친절한 달의 한 기세 └└└└└└└└└└└└└└└└└└└└└└└└└└└└└└└└└└└└└└└└└└└└└└└└└└└└└└└└└└└└└└└└└└└└└└└└└└└└└└└└└└└└└└└└└└└└└└└└└└└└└└└└└└└└└└└└└└└└└└└└└└└└└└└└└└└└└└└└└└└└└└└└└└└└└└└└└└└└└└└└└└└└└└└└└└└└└└└└└└└└└└└└└└└└└└└└└└└└└└└└└└└└└└└└└└└└└└└└└└└└└└└└└└└└└└└└└└└└└└└└└└└└└└└└└└└└└└└└└└└└└└└└└└└└└└└└└└└└└└└└└└└└└└└└└└└└└└└└└└└└└└└└└└└└└└└└└└└└└└└└└└└└└└└└└└└└└└└└└└└└└└└└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계략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힘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미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늘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찬의 노래로 듣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 같이 나눌 텐데요. 9507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입추가 지나갔네요. 올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찬양 신청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들려주세요. 네, 9507님 사연인데요.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인사가 이렇게 한참 우리 서로 나눴잖아요. 휴가 다녀오지 못한 분들, 이걸 휴가인데 이거를 저 다녀온다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거 뭐 그냥 우리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렇게들 인사하잖아요. 피서라고 해서 예전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 10월 한 28일부터 8월 3일 이때 딱 몰려갔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편안한 시간을 택해서 그렇게 많이 계획을 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8월 초까지 휴가철이라고 해서 많이들 피서도 가시고 뭐 산과 또 바다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휴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게 특별히 계획 잡아서 집에서 떠나서 어디 뭐 바다로 계곡으로 그렇게 가는 거 그 좋으셔요?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된다, 다시 한번 휴식에 좋은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생도, 그 좋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게 또 즐거움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일을 대하는가가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휴가를 가면 주위를 끼고 갈 때가 불편하지만 생기게 되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휴가지에서도 꼭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좋겠고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는 어디 저 제주도까지 가셨는데 주일 예배드리러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려가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건 정말 환경이 변하고 뭐 여건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놓치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물려받은 너무나 좋은 신앙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 항상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많이들 다녀오셨으면 마음 추스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기에 애써야 될 텐데, 찬양과 함께 또 극동방송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면서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지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지금 신청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도 되어주면서 네, 그렇게 보내도록 하자고요. 네, 9507님 신청.

네, 이번 사연은요, 6206님 주신 사연입니다. 아침 예배하고 사무실에 있는 탑차를 청소합니다. 직원 두 명이 일하고 차량 청소를 못한 점을 이해한 사장인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직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길 바라는 의미로 청소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가정 손경민 찬양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장님이 청소를 하면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청소를 하면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편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아웅다웅하는 이 세상 세태에 많이 물들지 않았나? 그냥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5cm만큼 더 가면 뭐라 그러고 덜 갔다고 뭐라 그러고

그걸 또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듯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의 참된 지혜가 뭐예요? 사실은 거룩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양보죠. 내가 뭐 인격 도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양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음에서 나오는 양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손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6206님이 바로 그런 사연을 딱 마침 보내주신 거예요. 탑차는 사실 이 회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자산일 겁니다. 그 자산을 이제 대표가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얼마나 또 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많은 회사는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만큼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돋보이고 보여질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다 알려지고 다 함께 공유하게 될 텐데, 사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인간관계에 이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요, 못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지랖이 넓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이 들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는 알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들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자고요. 6206님, 좋은 마음이 담긴 사연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 회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6206님 신청곡 주의 가정, 손경민님의 노래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관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장애인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2026 관광일자리페스타와 연계한 채용으로 호텔의 하우스키핑과 환경미화, 조리, 사무보조를 비롯해 전시컨벤션 기업의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무가 마련됐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 구직자는 오는 8월 28일 오후 6시까지 입사 지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접 대상자는 9월 8일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관광 일자리 페스타는 9월 1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립니다. 관광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장기자랑이 열립니다.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제2회 추석맞이 장기자랑 서대문 스타 S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 유무나 나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노래와 춤 등 자신의 끼와 재능을 무대에서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은 9월 16일 서울 부가연 문화체육센터 아트홀에서 열리며 대상과 최우수상 등 참가자들을 위한 시상도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행사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즐기는 지역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오늘이 간다고 끝이 아니죠. 내일이 옵니다. 오늘 실족했더라도 내일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에겐 딴 근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다만 진리의 푯대만을 바라보며 다름질해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의 염려와 근심 일랑 묻어버리고 새날에 새 일을 꾸려간다면 승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홀리원 앨범 중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영,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했던 썸머 스페셜 방송은 아쉽지만 지난주로 마쳤어요. 오늘 방송부터는 썸머 스페셜을 시작하기 전 토요일 방송을 통해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방송을 통해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지요? 오늘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이번 주에는 즐거웠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과 동시에 2학기가 시작

시작하여 등교한 친구들이 많았지요.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니 어땠나요? 어떤 친구는 더 키가 자란 친구도 있고 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얼굴이 까맣게 타서 나타난 친구들도 있고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이 달라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름방학을 보내며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진 친구들을 만나니 여러분도 새로웠을 것 같아요. 또 방학 동안 지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니 전도사님도 무척 설레네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개학하고 만난 친구 중에 여름방학을 하기 전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이게 된 친구가 있었나요? 조금 더 친절해졌거나 눈빛이 따뜻해졌거나 인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졌거나 따뜻한 말을 하거나 조금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친구들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전도사님은 방학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첫 곡으로 함께 들었던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멜로디를 붙여 만든 찬양인데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지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이 학기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그런즉 누구든지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 안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0: 사람을 만나요.
1: 저는 아주 크고 특별한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배를 잘 만드는 나라로 세계에서 유명하지요. 성경에서 배를 만든 사람으로 저도 꽤 유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배를 만들었죠. 그러니 얼마나 멋진 배였겠는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가 누군지 우리 친구들은 알겠지요? 제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방주를 만든 노아예요. 오늘 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해요.
2: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3: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4: 와, 미친 개지. 미친 게 분명해.
2: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3: 그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며 비웃었어요. 좋지 않은 눈으로 노아와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삶에서 떠나 있지는 않나요?
4: 어머, 꼭 교회 다니는 티를 내야 해?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건 불편을 끼치는 일 아니야?
2: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이런 놀이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자기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거지? 아, 진짜.
4: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실 텐데 그 말씀에는 왜 순종하지 않냐고. 이 놀이가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는데 말이야.
3: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친구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올바르고 바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 결코 분노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요?

주인에게 순종하려는 친구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길에서 떠나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어린이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답니다.

창세기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로 인해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생물들 외에는 모두 홍수로 죽었어요.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시대 사람들 모두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지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혹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친구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악한 말로 마음을 상하게 했던 친구가 있나요? 비록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목숨까지 들여 순종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시니까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목숨을 들여 순종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혹시라도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원할 능력 있는 분이세요. 기도한 친구라면 이제 용기 있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할 때 순종하는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내 죄 용서하신 주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마지막 찬양, K-Kids의 노아의 방주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는데, 기도를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고맙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목사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1: 아나운서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0: 더 공부하겠습니다.
1: 저 루스베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0: 네,
1: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0: 예.
1: 그때서부터 빌리 그레아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쭉 오바마까지 만나서 기도해주고 인연을 맺었는데,
0: 네,
1: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는 빌리 그레아 목사님 생일날,
0: 예,
1: 아들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내외를 모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700명 모아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어요.
0: 네.
1: 그때 나도 오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때 트럼프 내외를, 그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사꾼이었지.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혔어요.
0: 아.
1: 그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직접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예, 격려도 해주시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생일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와서 기도받고 한 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빌리 그레아 목사님 장례식에,
0: 예,
1: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가 헬리콥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참석했을 따름이지, 빌리 그레아 목사님보다는 프랭클린, 아들 목사님 혹은 트럼프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정말 빌리 그레아 목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냐. 그래 아마 빌리 그레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0: 네, 전도에 정말 힘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써온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전국극동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수 복음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께서는 김정하 목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2: 네.
0: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2: 아, 최초 전북극동방송 설립 당시에 심수태 장로님하고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을 제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3: 그러면 극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익산에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2: 네, 예.
3: 저 그 기독교 방송이 전주로 이사 가면서 익산에는 굉장히 허전한 감들이 있었죠.
2: 네, 예.
3: 교회에서. 예. 그래서 저더러 극동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그럼 우리가 익산으로 들어가서 그전에 늘 복음방송 듣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또 기독교 방송대로 전주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익산으로 갈 때 장로님은 전주에 계셨죠?
2: 아, 전 익산에 있었습니다.
3: 익산에 있었는데.
2: 예, 익산에서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첫째 그 심재익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 그럼 지금 사시기는 전주에 사세요? 익산에 사세요?
2: 전주에 삽니다.
3: 그때는?
2: 그때는 익산에 살았습니다.
3: 익산에 살았고.
2: 예예.
3: 그러면 전주로 이사 간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2: 네, 그 이제 제 아내가 농협중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 발령이 전주로 나와주는 바람에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죠.
3: 가족 다들 이사를 가고.
2: 예예.
3: 그러면 저 이사 가서는 모든 게 생소하겠네요. 교회도 그렇고.
2: 그렇죠, 그렇죠.
3: 예. 그걸 저 몇 년 만에 다 극복하시고 전주의 운영위원장을 하신다.
2: 뭐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는 활동할 때 침례교회에서 연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회 활동해 오면서 순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초청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0: 산속에 가서 또 적응을 잘 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축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0: 예예. 예.
1: 근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하셨어요?
0: 지금은 정년을 했고요. 또 그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가서 출근해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니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0: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0: 동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0: 뭐 극동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책임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양쪽에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어차피 한쪽에도
1: 저는 예, 극동방송만 예,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0: 거기 복음만 전하니까
1: 예.
0: 예, 광고도 안 하고
1: 예.
0: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듣는 사람, 군산에서 듣는 사람,
1: 예.
0: 전주에서 듣는 사람, 이게 어디 김제,
1: 예.
0: 정읍,
1: 예.
0: 저 이런 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은데,
1: 예.
0: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부활절 음악 예배를 했다는데 가셨었어요?
1: 저희 교회에서 한 그때 300명 데려갔습니다.
0: 그때 음악회가 예. 좋았다고 그러는데?
1: 예, 좋았습니다.
0: 그 공연장을 꽉 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90명이 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예, 교회에서
1: 예, 예.
0: 저기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영상으로.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5명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1: 예, 예.
0: 전주에서.
1: 예, 예.
0: 내년에 또 해달래요.
1: 예, 예.
0: 예.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을 했기 때문에
1: 예, 예.
0: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염출을 해서 무대 장치를 예, 해야 돼요. 무대 예, 장치에 예. 돈이 좀 들어가요.
1: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음악홀을 그 빌리는 가격이 한 7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700만 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같이 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승필 장로께서 지금 현재 전주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으면서 거기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0: 그랬구나.
1: 예, 예.
0: 근데 이제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1: 예, 예.
0: 그러니까 한 팀에
1: 예.
0: 300만 원씩 쭉 줘도 그때 한 다섯 팀이 나왔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식대.
1: 식대.
0: 예. 예, 그 사람들 이제 예. 하루 전날 와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1: 예.
0: 그래서 내년에 하려면은 이제 저희도 그래요. 이걸 그대로 무료로 하느냐 소정의 표를 팔아서 하느냐
1: 예.
0: 장로님이 전주 운영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공연장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지방에서 그 큰 강당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다른 음악회가. 그런데 그 동안 꽉 찼죠?
1: 저는 그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네. 그날에도 지사님께서도
0: 네.
1: 중앙사에서도 인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아 뭐가 어렵습니까? 그 저희 교육을 시작해서 몇 개월만 있어도 그 2천 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재정적인 것이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0: 이제 우리가 서울도 음악회를 하고
1: 예, 예.
0: 지방에서도 이제 음악회를 하고
1: 예, 예.
0: 어린이 합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1: 예, 예.
0: 또 시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1: 예, 예.
0: 어린이 합창단 잘했다고.
1: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1: 예, 예.
0: 그래서 내년에 또 부활절 음악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다른
1: 예.
0: 어디 서울서도 못 해봤죠.
1: 예.
0: 가을 음악회는 있었고,
1: 네.
0: 근데 부활절 음악회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처음이에요.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내년도도 해 달래면은 아마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1: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도 300명이 음악회에 함께 갔다고 하는데 예. 교회가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예,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초청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철에는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요철화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40과 그 청소년 세대 아주 또 유년부, 유치부 이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0: 네.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1: 예, 방금 우리 김장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떻게 전주 운영위원장을 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중대한 그런 임무를 주셨을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수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더욱더 발전화되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저 지역에 그 난시청 지역에도 이 방송이 설립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2: 그래서 전라북도가 예. 한 6개 군에서 예, 예. 산 때문에 듣기가 예. 어렵다 그러더라고. 예, 예. 그래서 아마 한 군데 허가 신청을 냈을 거예요.
1: 예, 예.
2: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아마 난청 지역에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1: 예, 예.
2: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1: 아내는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집사람한테 전표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서 주면은
2: 농협에 계셨구먼.
1: 예.
2: 축협에 가기 전에
1: 저는 축협에 있고 집사람은 농협 중앙이 농협은행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금으로 가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표 뒤다가 적어서 아내를 드렸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집사람도 이제 술 안 먹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2: 돈이 맞아떨어져서
1: 예, 예.
2: 자녀는 몇 명?
1: 이남 1녀입니다.
2: 출가 다 했어요?
1: 딸만 했습니다.
2: 딸만 출가하고
1: 예, 예.
2: 아들들은 아직
1: 예, 예.
2: 결혼할 생각이 없죠?
1: 결혼을 해야 되죠.
2: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모양이죠?
1: 예, 둘째는 있고요. 큰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
0: 아까 전표에 적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0: 전도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1: 전 그때 당시에는 전 전도 차원이었어요.
0: 아, 그러면
2: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1: 예, 예.
2: 한 가지만
1: 예.
2: 초청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게 뭐예요?
1: 특징이라면은 준비된 목사님께서 오셨다. 저희가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 수영록교회에서도 그때도 그 목사님 정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 준비된 목사님께서 저희 119명 중에

0: 한 분, 박정호 목사님께서 청빙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아주
1: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했죠?
0: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초청교회 부임하고 2005년도에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16분을 보내주셨어요, 저 교회에.
2: 예.
0: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조 생활도 보니까 제가 재정을 이제 총무로 봤었는데 재정 보면서 볼 때 11조 생활을 500, 8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탄력이 붙죠. 그러면서 성전을 6년 만에 헌당식까지 바쳤습니다.
2: 헌당을 하셨군요.
0: 네, 헌당식 6년 만에. 이게 2010년, 11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헌당식까지 바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2: 네, 오랫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도 해오셨는데 네.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0: 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한테 가서 제사하는 어떤 목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 기획국인데 거기에도 기획국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교육국까지 이게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실무 장르예요.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곳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 검사를 위해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카페 대기 중에 극동 방송을 듣고 있어요.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저는 모든 일상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극동 방송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호남의 거점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호남의
0: 거점교회.
1: 거창교회가.
0: 거점교회. 거점.
1: 거점. 네. 교회가 되길 바란다.
0: 네.
1: 근데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0: 주께로 한 걸음씩. 예.
1: 주께로.
0: 한 걸음씩.
2: 주께로 한 걸음씩.
0: 예.
2: 찬양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0: 왜 그 곡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과 이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데 또 가정이나 뭐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1: 이렇게 이번에 라디오 전도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0: 네.
1: 그런 대회를 앞으로 전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우리가 뭐 외국이든 한국에선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전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0: 아, 좋지요.
1: 그래서 네. 예수 믿으면 그 거점이 되는 교회로
0: 예예 예.
1: 네, 모시고 가서 신앙 성장시키면 되죠.
0: 예, 저희
1: 청년들
0: 예,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전북대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 쉽게 해서 일정한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 네.
0: 예, 1년에

0: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신 뒤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국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철도 와서 드리고 CCC나 뭐 아무튼 네개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이게 전주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은 이런 사역을 학생들 입에서 이런 사역하는 교회는 처음이다.
1: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전북 극동방송 전주 운영회 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해요.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을지 몰라도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빛이 미치기 어려운 공산권과 북녘 땅을 향해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선물을 나누며 전파의 길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초교파적으로 북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방송과 사랑의 나눔으로 공산권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극동방송의 사역 발자취를 함께 돌아봅니다. 극동방송은 1987년 7월 1일 부설로 한국선교문제연구소를 발족했는데요. 한국교회 공동체가 초교파적으로 선교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 수요에 부응하고 방송사역에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특별히 1988년 2월 1일에는 공산권 선교 자료의 하나로 중공, 북한, 한국, 한글 사전에 수록된 종교 용어 비교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회, 종교, 저승, 천당, 지옥 등 대표적인 종교 용어 128개를 선정해 비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국어대사전, 북한의 현대조선말 사전, 중공의 조선말 소사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 한국에서는 종교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체, 종교신앙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의식을 행하는 건물, 주로 기독교에서 쓰는 말로 설명한 데 비해 북한에서는 낡은 사회에서의 반동 통치 계급의 정치적 비호 끝에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며 퍼뜨리는 거점으로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보게 하며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하는 곳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교리와 종교 의식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종교단체, 즉 종교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체, 종교 의식을 하는 건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 자료의 발표는 기독교계는 물론 일반 언론에까지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역할을 잘 보여줬습니다. 한국선교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사역뿐만 아니라 1988년 6월 7일 공산권선교단체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는데요. 이것은 대북사역을 하는 단체들의 각계의 전투가 많아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연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극동방송이 간사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발족 모임에서는 귀순자 어성일, 김창화 두 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고 이듬해인 1989년 1월 17일에는 망명자 김정민 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1989년 2월 25일 체코 유학 중 우리나라로 망명한 조승, 김은철 두 사람을 초청해 5월 8일 극동방송 홍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북한의 교회가 있거나 종교가 자유롭다는 것은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공산권 선교단체 협의회는 한동안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1986년에 한국교회가 공산권 선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속에서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1986년 3월 2일에는 동작구 사당동 남성교회에서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렸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과 극동방송 전속합창단의 찬양, 공산권 선교 보고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고 이날 헌금 전액을 방송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그해 1월과 2월 중 공산권 방송 선교 예배를 드린 곳은 세순교회를 비롯해 화평교회, 무학교회, 은평감리교회, 안양제일교회 등 20여 곳이 넘었으며 공산권 방송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1987년에는 2월 14일을 시작으로 공산권 선교 보고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앞서 소개한 공산권 선교 세미나의 바통을 이어받은 행사로 초기에는 예장통합사나 각 교회 여전도회 임원들을 방송사로 초청해 공산권 선교 현황 보고, 중공동포의 간증, 공산권 현황 비디오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전파 선교사에 대한 안내 시간을 통해 공산권 선교에 대한 지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예장합동 산하의 강서구 양천구 여전도회를 초청해 보고회를 갖기도 했고, 1991년에는 동작지구 여전도회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갖는 등 점차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여전도회 임원들은 공산권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품고 기도와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92년부터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북방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7월 6일 서대문 지역을 시작으로 안양, 영등포, 구로, 서초, 강서, 은평 등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북방 선교를 위한 극동방송의 사역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아세아방송 창사 10주년이던 1983년에는 제주 카르텔에서 15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1986년부터는 매해 연말에 공산권 동포에게 사랑의 선물 보내기 생방송을 실시했는데,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극동방송 달력과 쪽보금 등 다양한 물품을 북방의 동포들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회인 1986년 12월 9일에는 총 1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가운데 모두 1,203만 8,841원의 성금과 금반지, 금목걸이, 성경책들이 접수됐습니다. 이때는 한국 여권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여권을 소지한 송영필 당시 부사장이 중국을 방문해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선물 보내기 방송은 1991년까지 총 6회를 진행했고, 1992년부터는 지구촌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생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에만 머물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실천할 때 비로소 캄캄한 세상에 따뜻한 빛으로 번져나갑니다. 북방의 동포들과 먼 땅의 이웃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마음과 성금을 모았던 그 고귀한 사랑의 발자취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장벽을 넘어 그곳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귀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듯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안산시립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 모일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찬양이었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정자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듯이 예수나무는 예수님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에서 맺어가며 살아가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늘 깨끗해지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신영옥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전부 강연희의 찬양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순간순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 주께서 일해 주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며 맡겨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런던의 한 행상인이 영국의 정치가 샤브츠 버리경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는 짐을 지고서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당나귀는 하루에 15마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매일 일하는 당나귀는 그렇지 않은 당나귀보다 그만큼 손해가 더 많고 쉽게 병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쉼을 가진 당나귀는 그렇지 못한 당나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더 건강하고 생김새도 말쑥하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약 60년 전 스위스의 헤글러 박사는 산소량에 대한 실험을 통해 안식일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날임을 입증했습니다. 평일에는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얻게 되는 산소의 양보다 낮에 일을 하며 잃게 되는 산소의 양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평일 동안에 수고하며 잃게 된 산소의 양은 안식일에 모두 보충할 만큼 축적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계속하면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당나귀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쉼과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도 이에 비례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행복감은 거기에 없을 때 커다란 실망을 안고 좌절합니다. 또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대학, 대학원까지 교육시키고 시집장가를 잘 보내면 행복이 다가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그때가 되면 허무와 공허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면 행복이 다가오겠지라고 믿다가 그것이 실상 이루어지면 얼마 되지 않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결코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자기가 입은 옷의 호주머니 안에 숨어 있다. 아마도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행복만이 참된 행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번에는 이렇듯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는 찬양이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넘쳐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넘쳐나는 은혜들 정말 많이 받았지요. 각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다양할 텐데요. 이 시간 그 풍성한 은혜들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잔잔한 반주와 함께하는 안찬양 밴드의 내게 강 같은 평화. 이어지는 찬양은 어린이들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제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강 같은 평화. 마지막 곡은 성가곡입니다. 안산시립 합창단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영혼에 극히 기쁜 데서 함께 듣고 올게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빛, 궁창,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해, 달, 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을 만들어 자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지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곤해서 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쉼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누시고 채우시고 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그 가운데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88편 1절 2절. 신시아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기도로 둘러싸인다면 그날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당신의 하루가 기도로 둘러싸인다면 당신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침에 양치를 하고 저녁에 또 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하도록 배웠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하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양치는 충치를 막을 수 있게 도우니까요. 이렇게 양치하는 것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또한 자동으로 몸에 밸 겁니다. 기도는 근심을 피하게 돕고 낮에는 집중된 마음을, 밤에는 쉼이 있는 마음을 주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주님, 밤낮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소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 몹시 지치고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몸이 쉬고 노는 휴식이 아닌 영성 회복을 선택하는데요. 자신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영적 부흥이라는 것을 절감했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사가 낭독하는 말씀을 오랫동안 경청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또 죄로 인한 애통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기에 즐거워하라 라는 지도자들의 권고에 순종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가난한 자들과 아낌없이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몸의 쉼이 아닌 예배를 선택한 백성들은 진정한 쉼, 영적인 부흥,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휴식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고통도 불행도 근심 염려도 아픔도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사랑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의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고민하라. 네,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요즘 내가 하는 말들이 은혜를 끼치는지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요. 그렇듯 우리

이 말이 곧 음식이자 물과 같습니다. 말은 영혼을 위한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격려의 말을, 패배한 자에게는 칭찬의 말을 건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하은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 말을 삼가라. 최근에 나눈 대화를 돌이켜 생각하며 움찔할 때가 종종 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그냥 재미있자고 한 이야기인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어. 할 수만 있다면 주워 담고 싶은 말을 내뱉은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한 말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불안과 이기심과 분노와 고통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을 제어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수 있음을 아는가? 그분께 도움을 청한다면 당신이 말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평상시와 다르게 말이 없어질 수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찬양과 평강이 당신의 대화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기 원하신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

It is well, 마이크 스미스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서울 모태탑 창단의 많이 비 내게 있으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피아노 연주 찬송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클래식 화요의 찬양 이어집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속상한 일이나 말을 듣더라도 잠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의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고요.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맺기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워십 클래식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매주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쉬운 클래식,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입추가 지나서요.
1: 네.
0: 좀 날이 좀 선선해지나 싶었더니 여지없이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1: 네. 그런데 그 더위 속에서도 네. 참 어김없는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공기에서 나는 그 어떤 내음들 그리고 하늘이 보여주는 그 통통한 구름들의 그 어떤 자태가요. 아,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맞구나. 마음을 조금 몽글몽글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사실 더위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또 시원한 바람이 네. 어느 순간도 불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좀 가을과 선선한 날씨를 기다리지만 네. 그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요즘인데 오늘 주제가 오랜 기다림이에요.
1: 네. 기다림과 인내라고 정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0: 네.
1: 우리가 요즘 여름마다 정말 너무 무덥다. 해가 갈수록 너무 힘이 든다라고들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그 무더운 여름 후에 가을을 맞이하는 길목 즈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가 기다림과 인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음악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의 만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0: 네.
1: 저는 여기 단어에 조금 주목했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의 만.
0: 만.
1: 주의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다.
0: 아멘.
1: 그 가사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오늘 첫 번째 찬송과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함께 하시죠.

0: 네, 꽃이 피는 봄날에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교수님?
1: 우리가 찬양 중이에요, 한 PD님. 네. 감사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가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연주할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근성 있는 좋은 소리가 뱃심에서부터 올라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사전적으로 의미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뿌리 깊은 나무 결국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그쵸. 소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심기운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이 좋은 가을날을 맞이할 때 듣고 싶은 음악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차이콥스키의 곡을 가지고 왔는데 왈츠하면 응당 우리가 네. 빠른 박자의 춘곡
0: 맞아요.
1: 그렇죠? 옛날에 고전에 굉장히 예쁜 드레스를 입고 쿵짝짝이라는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하는 남자와 네. 여자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콥스키의 왈츠의 제목은요
0: 네.
1: 무엇일까요?
0: 감상적인 왈츠 네.
1: 감상적인 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왈츠의 느낌은 아니겠구나를 예상하실 수 있고요. 센티멘탈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우리가 감상적이라고 할 때 아련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 혼자만을 위한 무곡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0: 네.
1: 감상에 젖을 수 있는 그런 곡을 미샤 마이스키라는 연주자의 첼로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 함께 듣고 오셨는데 네. 약간은 역설적인 제목이라는 네. 생각도 진짜 들 만큼 네. 곡 자체가 되게 서정적이에요, 교수님.
1: 그런 것 같아요. 네. 차이콥스키는 일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차이콥스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우수에 찬 곡이 아닌가 그런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께 길목을 열어드렸고요. 네. 그 다음 곡으로는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의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이 여섯 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거든요. 여섯 개의 손 이니까 세 분이 올라오실 거예요. 아.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섯 개의 손이니까 세 명의 연주자가 앉아서 연주할 때 악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세 명.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 그게 훨씬 좋겠죠. 네.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파트를 잘못 들어와 버리면 그쵸. 완전히 엉키니까요.
0: 대참사.
1: 그러니까 그렇죠. 대참사죠. 게다가 네. 실내악 파트로 들어가는 이런 두 명, 세 명의 인원이 같이 연주할 때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악보를 놓아두고 합니다. 솔리스트들이 악보를 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네. 누군가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때는 내가 잘못 외운 부분이나 내가 건너뛰는 부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찾아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울 수 있을 만큼의 연습량을 가지고 서로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는데 그러면 세 명 중에 누가 악보를 넘길까요?
0: 가운데 있는 사람?
1: 어떻게 하셨죠?
0: 찍었는데 맞췄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1: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조건 넘기는 건 아닐 텐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요. 네. 가운데서 연주하는 연주자의 오른손이 쉬고 있더라고요. 처음 부분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손이 있는 거였어요. 양손이 다 움직이고 있으면 누군가 바삐 넘기긴 해야 되겠지만 네. 가운데서 연주하시는 분이 여유롭게 악보를 넘기시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가운데에 있는 건반들만 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맨 왼쪽에 앉으신 분이 저음 파트, 네. 가운데 앉으신 분이 중음 중간. 파트, 그리고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고음 파트를 나눠서 치시더라고요. 곡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작곡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입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연주자들,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선욱, 선우익원, 요 세 분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목부터 참 독특한 네. 여섯 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 네, 네.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마치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네. 듣기만 하시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은 PD님, 같이 연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결국 네. 무엇일까요?
0: 조화.
1: 조화. 양보. 그렇습니다. 네. 낄 때와 빠질 때를 정확히 아는 시점. 내가 너무 드러나고 싶지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쵸. 알아가는.

0: 지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던져드렸던 기다림과 인내는 이런 음악 작업에서도 통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만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연주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같이 연주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가을에 듣고자 했던 곡을 또한곡 나눠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늘 가장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목부터가 가을이고요. 정환호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을 소프라노 손지수 씨가 불러주시는데 가사의 시작이요. 몇 번의 계절이 나에게 남았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도 낙엽길을 보고 있겠지. 너의 가을이 포근하길 바라. 나도 이 계절을 담아 그리운 사람이고 싶어라. 따뜻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하는 그 성악의 고요한 선율이 여러분을 이 가을로 초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곡이라고 여겨집니다.
1: 어쩜 이렇게 곡 설명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세요, 교수님.
0: 이 곡이 그런 곡이더라고요.
1: 저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정말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가 담긴 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곡 함께 듣고 오셔서 저희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소프라노 손지수님의 음성으로 함께 또 나눈 가을이라는 곡이었는데
1: 네.
0: 아, 음성도 그렇지만 정말 가사가 네. 일품입니다.
1: 그렇죠.
0: 네.
1: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내나 기다림을 생각할 때 항상 힘들었던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0: 맞아요.
1: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제가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드리자면 제가 독일의 오케스트라를 학생일 때 들어갔었습니다. 그건 수습 단원처럼 연습생 이런 느낌으로 1년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0: 네.
1: 그것도 너무나 크신 은혜죠. 저한테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비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딱 계약직이었어요. 저랑 같이 들어간 독일 친구 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때는 정말 영광스럽게도 한국 동양아이가 우리 오케스트라에 들어온 건 네가 처음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너무 잘해서는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0: 네.
1: 그 1년간 제가 가장 성실히 했던 것은 근면성실. 정말 빨리 가고 연습은 늘 충분히 해가기. 딱 그것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단원분들이 보실 때 아유 동양의 어린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0: 그쵸.
1: 1년이 지나고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금 오디션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독일 친구가요.
0: 네.
1: 다음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내년에도 여기에서 연주해 이러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난 내년으로 연장이 됐어 이러더라고요. 아무런 공고도 없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악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0: 네.
1: 오케스트라에서 대장되어진 선생님이죠. 안나는 한다는데 나는 못해? 이랬을 때 거기는 서로 다 반말을 하니까요.
0: 네.
1: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넌 네가 하고 싶다고 안 했잖아.
0: 어머.
1: 그러더라고요. 이게 독일어로 소통이 유연하게 되는 독일인과 외국인의 차이였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겠죠. 그런데 그날부터 저는 꼬박 한 달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0: 그럼요.
1: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제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을 가지고 한 달 내도록 속상해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오가는 길에 좀 울기도 울고 기도라기보다는 원망에 가까운 걸 많이 뱉어냈었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있지 않지 않다. 근데 지금 네가 네 얘기만 하고 있잖니에서 제가 놓쳤던 거예요.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지휘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네 파트에 누가 팔을 다쳤어. 그 자리 정직원 자리인데 네가 들어와서 연주를 좀 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정말 아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
0: 아멘.
1: 그 수습 단원으로 1년 연장하는 것과 일단 현실적으로 연봉은 4배가 차이가 났고요.
0: 네. 와.
1: 그리고 근무 일수는 똑같았어요. 똑같이 연주하는데 그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자리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어떤 크신 그림이라고
0: 맞아요.
1: 할까요? 그러니까
0: 네.
1: 네가 몰랐을 수 있어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너의 열심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말렴.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아, 나의 기도가 나의 열심이 허투루 사라지지 않았구나. 였지만 아직도 섣불리 화를 먼저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늘 거저 주셨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그 옛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늘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잊지 말자.
0: 아멘.
1: 네, 오늘의 결론은 그렇게 내려봅니다.
0: 제가 지금 살짝 울컥해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늘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순간에 참 감사하고 했다가도
1: 네.
0: 또 다시 기다리는 순간이 다가오면
1: 너무 힘이 들죠.
0: 힘들고 지치고
1: 네.
0: 그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교수님께서 이제 경험하셨던 것처럼
1: 네.
0: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봐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1: 네.
0: 좋겠어요.
1: 아멘.
0: 우리는 기다릴 뿐
1: 네.

0: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그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저도 오늘 많이 마음이 울컥하는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예전에 저희 직원 채플에서 한 목사님이 치매에 관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내가 누구인지가 잊혀져 간다는 것이 치매가 가진 큰 아픔이죠 라고 하시며 육적인 치매만큼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치매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날 말씀을 들으며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청취자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다며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이제는 저도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이 점도 정말 슬프지만 더욱 간절한 저의 기도 제목은 저는 잊어도 좋으니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울먹이시며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셨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꼭 이뤄주실 것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강중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아, 오늘도 좋은 찬양 함께 들으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587님,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 신청합니다. 늘 자존감이 떨어진 작은 딸아이의 생일에 엄마가 보내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 뭉클한 엄마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인데요. 맞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자존감은 높아질 겁니다. 그 사랑 꼭 느끼고 누리는 우리 따님 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주 음성 외에는 들으신 후에 2587님이 신청하신 곡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까지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830님, 내일 예배를 위해 주보를 준비하며 듣습니다. 모두 부르신 곳에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5380님도 더 은혜로운 주일 꼭 보내시기 바라고요. 2095님, 내일 주일 예배를 앞두고 교회당 청소를 하며 듣고 있어요. 저의 마음도 생각도 깨끗하게 주님 보시기에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은혜로운 마음 감동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9320님,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찬양을 듣고 가사를 묵상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더욱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송명희 시인의 나 함께 하시죠.

네, 나의 사랑하는 책 히스플랜이었습니다. 1032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꼭 듣길 원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끝곡으로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At daybreak, the woman went back to the house where her master was staying, fell down at the door, and lay there until daylight. Judges chapter 19, verse 26.
3: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사사기 19장 26절 말씀.
2: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내렸지만 아직은 낮에 꽤 덥지요. 비가 많이 내려서 큰 피해가 난 곳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큰 물난리가 난 걸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기후 위기라고 해서

매년 더 더워지는 느낌이고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덥지는 않아서 선풍기 켜고 선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Terry McColeman의 찬양입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그렇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were returning home.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사실은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의 첩하고 둘이서 were returning home.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To the mountains of Ephraim.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From Bethlehem, 베들레헴에서. Because they had gotten a late start. 늦게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On their journey, they were forced to stay.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나귀를 탔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걸었거나. With a friendly man in Gibeah. 기브아에 있는 아주 친절한 사람 집에서 이렇게 묵게 되는 겁니다. Instead of going all the way home, 집에까지 그냥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묵고 가는 겁니다. As they were eating dinner, 자, 저녁도 먹고 and enjoying themselves.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the men of Gibeah, 이 기브아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이 남자들 몇 명이서 surrounded the house, 그 집을 찾아와서 포위를 하고 and demanded, 요구합니다. That the Levite be brought out to them. 그 주인한테 여기 레위 사람 하나가 지금 당신 집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사람 좀 빨리 내보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So that they could abuse him. 목적은 이 남자를 괴롭히기 위함이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나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The owner of the house.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기브아 집 주인이 refused to send the Levite out. 이 레위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But instead, 대신에 offered the crowd,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his virgin daughter, 자기 집주인의 처녀 딸을 내보냅니다. And the concubine to abuse, 그리고 레위 사람의 첩하고 같이 내보내게 됩니다. The concubine was eventually sent out to the crowd. 그래서 결국은 이 첩도 밖으로 나오게 되죠. And they abused her all night. 그리고 이 기브아의 이 건장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괴롭혔다는 것은 성폭행을 했겠죠. 아주 집단 성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She got to the doorstep of the house where the Levite was staying before dying. 참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묵는 집에 대문 앞 문간까지 그야말로 기어서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The Levite took her body home. 레위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마리로 모아서 아마 이 첩이 죽었던 것 같아요. 뭐 당했거나 맞았거나 시달려가지고 죽었겠죠. Then cut it apart.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cut it은 이 시신을 말합니다. 시신을 다 토막을 내가지고 and sent different body parts. 이 부분 저 부분을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Sent different body parts. 그 시신의 토막 낸 부분을 to the different parts of Israel,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각각 보냅니다. Demand

Justice against the men of Gibeah.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한테 이런 꼴을 당했는데 이거 가만 놔둬서 되겠느냐 하고 보냈는지도 모르지요. 이 첩이 당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ome wicked men in the city. 여기서 city는 기브아를 말하고 기브아에 이런 악한 남자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To break the door down. 심지어는 그 문을 다 쳐부수고 들어와서 레위 사람을 끌어낼 그럴 기세였습니다. They demanded that the old man should bring out his guest for homosexual practices.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건장한 남자들이 이 old man 기브아에 지금 친절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이 집주인에게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 지금 들어와 있는 레위 사람을 남자잖아요. For homosexual practices. 그래서 아무래도 추정해 보면 동성애 행위를 목적으로 내보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The old man refused. 그런데 집주인이 거부했어요. He offered his own daughter and his guest's concubine instead.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자기 자신의 집주인 자신의 딸과 또 이 손님의 첩을 대신 내보냈던 것입니다. For him. 여기서 힘은 이 집주인을 말합니다. 기브아의 집주인. It was important to entertain guests. 이 사람으로 봐서는 이 손님을 잘 모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손님은 이 남자 레위 사람을 얘기합니다. This was more important than to take care of women. 여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보다 이 일이 이 남자 손님을 잘 모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풍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The man from Levi's tribe cared only about himself. 이 레위에서 온 사람, 이 사람도 자기만 알았어요. 자기 자신만 보호하고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In the morning, 아침에 he opened the door to go.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He showed little care or no care about what had happened to her. 이 사람은 자기 처부한테 거의 신경을 안 썼거나 신경을 썼어도 거의 안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He urged her to get up. 그래서 자기야 집에 가자 일어나 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첩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Finally he realized that she was dead. 마침내 자기가 알아차립니다. That she was dead. 자기 첩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s not much better. 글쎄요, 21세기의 세상도 뭐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Today, many people do what they like.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They do not do what God wants.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동성애 문제다, LGBTQ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찬양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함께 하겠습니다. Anne Murray가 부릅니다. In the Garden. 우리말 제목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in English. 네 시간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we live in much safer times than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Thank you that travel is much safer and easier today. Thank you that we don't have to rely on the mercy of strangers when we can get to our homes by dark.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e Levite's passion to get justice for his concubin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is story and to know that although it is a horrible story, you are sovereign through it all. Please bless those who travel internationally. As we enjoy our vacations and travels to exotic lands,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 in all that we do.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 내용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we live in a much safer times. 우리는 훨씬 더 정말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Than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처해 있던 상황보다는 Thank you that travel is much safer.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안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And

easier today. 그리고 많이 쉬워졌습니다. Thank you that we don't have to rely on the mercy of strangers. 우리가 정말 외국 여행을 하면서도 한국에서도 이 낯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hen we can get to our homes by dark. 어두울 때까지 집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e Levite's passion. 또한 이 레위 사람의 열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To get justice for his concubine. 그의 첩이 정말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서 이런 정말 정의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is story. 우리로 이런 이야기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And to know that although it is a horrible story, 물론 끔찍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you were sovereign through it all.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이런 일을 다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Please Bless those who travel internationally. 정말 이 해외여행을 이 하시는 분들도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As we enjoy our vacations, 우리가 휴가를 즐기고 and travels to exotic lands, 이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할 때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 in all that we do.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도 무엇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20장 28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로는 비느하스 그리고 엘르아살입니다. 비느하스와 엘르아살은 부자지간입니다. 비느하스가 아들이고 엘르아살이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비느하스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퍼네이하스 PH로 발음을 해요. 퍼네이하스 이렇게 발음하시고 그 다음 엘르아살은 엘리에이저 한번 더요. 엘리에이저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Israel's war with the tribe of Benjamin. 네, 다음 주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누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 목사님,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0: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 깜깜한 방에서 불을 켜보십시오. 순식간에 방 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다시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0: 네, 어느 목사님의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라는 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주님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즉시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불러준 빛 대신 주, 오늘 첫 찬양으로 나누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방익수의 내 구주 예수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들으시고요. 이어서 한의 음성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혜진 목사님의 아침 잠언 중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더 쉽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가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여호와의 뜻, 많은과 오직, 있어도와 완전히 서리라. 네, 어떻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계획이 많을까요? 그리고 왜 단단히 서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매우 변덕스럽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세운 계획이 자꾸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세운 뜻을 그대로 행할 의지와 능력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실 내 계획대로 되는 삶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내 인생에 꼭 유익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

그 삶이 훨씬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작정하신 듯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예진 목사님의 아침 잠언 중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더 쉽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향기로운 나무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었고요. 이어서 작은 평화의 내 진정 사무하는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아름다운 고백. 설렘 한 주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곧 회개를 이르도록 한다.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은 덧없고 나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옆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고 그 근심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로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장 기본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게 보면서 믿음의 웃깃을 여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아집 속에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자기 계산 속에 움직이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죄를 알고 죄를 뉘우치지만 회개는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슈브라 그랬고 헬라어는 메타노니아라 그랬는데 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뜻과 방법과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여생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태가 부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제인식으로 주야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모든 게다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돌아오느지만 세상의 안락, 정욕, 안목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그 영혼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옥에 갇힌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미가 보랍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안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출소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도 있지만 특히 범죄 행위를 하여서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으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정사역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적인 논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 없이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갔듯 저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천국 소망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희지가 되니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모든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우린 그들의 마중물 역할 또 떨어뜨린 영혼의 증검다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람은 다른 사람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말아 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서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 인민족이 아니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도소 담 안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대해야 될까요? 돌을 던져야 될까요? 멀리해야 될까요? 출소한 분들 우리가 외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히 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이 곧 천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출소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고백을 들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돌을 던지지 마시고 그 영혼들이 거듭나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이 건강히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용자 자녀들 부모님들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낙인 때문에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은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18살까지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정고시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수용자의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라고 저한테 부탁을 드려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힘든 인생을 살 때에 옆에서 살짝 기둥이 돼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의 기둥이 돼주십시오. 키다리 아저씨들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러브가 부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 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 청취자 여러분, 뉴 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튀르키예 지역 성지순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곳곳으로 떠나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하면 푸른 에게해와 또 아름다운 섬들, 고대의 그리스 신전들과 유적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이번 성지순례에서 만난 그리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직접 걸었던 그 길을 저희도 거닐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은 네아폴리, 지금의 그리스 카발라에 도착해서 빌립보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바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렸고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간수 한 사람이 이 가정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로 복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은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며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성지순례 애프터 특집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동현 형제님이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눈으로 함께하는 뉴에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0: 자, 반갑습니다. 동현 형제님. 지난주에 성지순례 애프터 특집 1탄을 통해서 튀르키예 지역의 기독교 유적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우리 동현 형제님은 직접 다녀오지 않은 입장에서 성지순례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1: 네.
0: 지난주 방송에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일단 확실히 제가 이제 성경으로 글자로만 보던 지역들을 이게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했는지를 실제로 그 지역의 온천수가 그렇다는 걸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실감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진짜 이 성지순례 너무 가고 싶다. 이 네네. 정말 글자로만 보던 그 지역들을 실제로 제가 가가지고 그곳의 온도나 뭐 날씨 또 그곳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아. 뭔가 갈망이 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진짜 네. 저는 가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1: 네.
0: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딱 서잖아요.
1: 네네.
0: 파묵칼레가 이렇게 보입니다.
1: 아.
0: 온천수 지대가 왜 보면 SNS에 네. 석회지대 하얀 웅덩이가 여러 개 이렇게 있는
1: 맞아요.
0: 사진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1: 네, 젊은 청년들이 엄청 거기 자주 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막 사진 올라온 거 봤거든요.
0: 그죠? 네. 예.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면 보입니다.
1: 와.
0: 거기서 흐르는 온천수가
1: 네.
0: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수로로 연결이 돼 있대요.
1: 와우.
0: 그러니까 이제 오다 보면 물이 식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온천수고 유황물이다 보니까 이 식은 물을 미지근한 그 온천수를 먹으면 구역질은 한다.
1: 아.
0: 그러니까 매일 경험하는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너희도 미지근한 물 마시면 토하잖아.
1: 네네.
0: 너희도 지금 그런 상태야. 이건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0: 예. 그 지역에 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소재로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 거야.
1: 예.
0: 놀랍죠.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과 어떤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을 정확히 아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깨우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1: 와.
0: 놀랍지 않습니까?
1: 예, 진짜 확실히 성지순례는 갔다 와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보면은
0: 아,
1: 뭔가 이게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0: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지난주

0: 저는 이제 특히 나눴던 내용 중에서 그 에베소 지역 있잖아요.
1: 네.
0: 예, 거기서 이제 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1: 아, 네.
0: 그 데메드리오 그 은장색 그 우상 만들어서 파는 우상 숭배가 그 도시의 어떤 산업 시스템이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막 말씀 배우고 이러니까
1: 네.
0: 그 산업이 흔들리는 거예요.
1: 아.
0: 마치 3차 산업 혁명을 지나서 4차 혁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 현상이 에베소의 지역에 있으니까 그 에베소 대극장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렇게 아. 막 소동이 일어나죠.
1: 네네네.
0: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극장도 가보고.
1: 와.
0: 그러니까 그 소동에 휘말린 바울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1: 아.
0: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번외로 그 에베소 이 도시에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1: 아, 예, 기억납니다.
0: 예. 예. 와,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곳에 앉았을 수 있는 그 예. 변기 위에서.
1: 야.
0: 감회 가세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구나.
1: 야.
0: 예.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100% 거닐었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걸어 보니까 이제 그려지는 거야.
1: 네.
0: 이제 그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그 건물 양식과 그 지역의 우상 숭배의 어떤 종교적인 영적 분위기 토양과
1: 네.
0: 또 그 시대의 어떤 산업과 어떤 무역과 어떤 그런 여러 사회 전반적인 토양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1: 아, 이게 뭔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뭔가 사도 바울이 썼던 공중 화장실도 보고 이러면 네. 되게 뭔가 가까이 이제 느껴질 것 같아요.
0: 진짜 이게 네. 이제 성경이 4차원으로 오.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1: 와우.
0: 네, 그 덥거든요. 네. 터키 지역이.
1: 네네.
0: 이 떼약볕 아래에서 복음을 전했겠구나.
1: 와.
0: 이 떼약볕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제 천막을 만들어 팔았잖아요.
1: 네.
0: 바울이 그 천막을 만들어 팔았던 에베소 지역의 아고라, 시장 지역이다, 광장.
1: 네네.
0: 거기를 갔다니까요.
1: 와. 그거 혹시 어땠나요, 거기는?
0: 진짜, 이제 로마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상점이 있고, 가운데 이제 뻥 뚫린 이제 광장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웅변을 뽐내기도 하고,
1: 오.
0: 정치인들이 연설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무역 도시니까 상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1: 네.
0: 상점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1: 오.
0: 예. 또 상점이 다 복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1층에서 물건을 팔고 2층에서 이제 주거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
1: 아, 유명하죠.
0: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그곳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 와우.
0: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어떤 2년간의 삶을 보면은 낮에는 이제 물건을 팔고요.
1: 네.
0: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되면 상점이 다 닫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직장을 마치고 돌아온 직장인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밤늦도록 말씀을 배웁니다.
1: 와.
0: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로 돌아가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 다음 날 장사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1: 와. 뭔가 이게 사도 바울도 저랑 같은 직장이었구나.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직장 끝나고 교회 와가지고 예. 말씀 듣고
0: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1: 와. 예.
0: 복음을 전하는 개인 사업자.
1: 갑자기 확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0: 예. 진짜. 예.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1: 와.
0: 그죠.
1: 예.
0: 예. 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부지런하게 사역을 했구나.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1: 와.
0: 자, 이게 벌써부터 말씀이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자, 저희 이제 이번 다녀온 성지순례 코스가 첫 번째는 터키 지역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여기 이제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여기 세워집니다.
1: 와.
0: 기대되시죠?
1: 네.
0: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주변에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다 하시면 여러분 놓치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저는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1: 와, 빚을 내서라도.
0: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기 원하신다면
1: 네.
0: 여러분 정말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이전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1: 와우. 예. 진짜 이게 평생 한 번일 수도 있으니까
0: 예.
1: 아 진짜 빚을 내서라도
0: 어쩌면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래서 꼭 다녀오시면 좋겠다. 강추 드립니다. 자, 지난

0: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터키 성지순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가 또그 프로그램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그리스에 무슨 성지가 있지 이런 생각이
1: 그러니까
0: 들었었거든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다 터키에 있다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다 터키에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또 막상 성지순례를 가보니 바울이 실제로 살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은 또 그리스에 더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너무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세련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이번에?
2: 저는 일생에 한 번뿐인 성지순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꼭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입체적으로 말씀이 느껴지고 실제로 바울이 걸었던 거리, 뭐 화장실, 그 모든 건축물들이 또 생각이 나면서 정말 다녀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 튀르키예 처음 가보셨잖아요. 우리
2: 그렇죠.
1: 유이 자매는 이전에 단기 선교로 가보셨고, 그죠? 몇년 만에 이번에 방문하신 건가요?
0: 저는 올해 정확히 10년 만에 2016년 이후로 처음 다시 방문했습니다.
1: 어떠셨나요? 다시 방문한 튀르키예?
0: 무엇보다 2016년의 환율과 물가와 1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걸 정말 몸소 체험하고 온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튀르키예 이제 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0: 네,
1: 사실 그죠?
0: 맞습니다.
1: 예, 하고 사모님은 이번에 터키가 처음이었잖아요.
2: 네, 처음이었습니다.
1: 처음 가본 터키는 어떠셨나요?
2: 도착해서의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한국과 비슷한 생동감 있는 그런 활기찬 분위기를 느꼈었고,
1: 약간 좀
2: 그래서,
1: 비슷한 느낌도 있다, 그죠? 국민성이랄까.
2: 좀 다들 한국인들을 반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서 너무 좀 관광객의 입장으로서 너무 기분 좋은 환대를 받았던 것
1: 맞아요,
2: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뭔가 좀 뭐랄까 배척받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
3: 보통 튀르키예가 또 형제의 나라라고
1: 형제나.
3: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3: 그 진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네요.
2: 네, 한국인이라고 하면 좀 다들 좀 밝게 웃어주시고 뭐 한국말도 해주시고
3: 대박.
2: 우리가 남이가
1: 아,
2: 하면서
1: 진짜요? 와,
3: 터키
1: 대박. 아이스크림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터키 아이스크림 파는 그 부스를 지나갔는데 그 아이스크림 파는 청년이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2: 영업을
1: 영업 당연히 더
3: 잘하시네.
1: 사먹었잖아요. 아이스크림으로 제 배를 쳤습니다.
3: 와, 터키 아이스크림 그렇게 맛있다고 들었는데.
1: 아, 그죠? 뭐.
3: 아, 그렇군요.
2: 맛은 비슷했는데
3: 아.
2: 이게 한국말을 또 해주시고 하니까
3: 네.
2: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고 네.
3: 또 제가 듣기로는 유이 자매님이 그 튀르키예 형제들한테 그렇게 인기 많았다고
1: 아,
3: 들었는데.
1: 정말 가는
2: 맞습니다.
1: 곳마다 터키 형제들이 막 얼굴이 붉어지고
3: 어머.
2: 실시간으로 막 진짜.
1: 수줍어서 어쩔 줄 몰라요. 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2: 진짜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3: 그러면 뭐 그쪽으로 가시면 어떻게 안
1: 진짜
3: 되겠어요?
1: 저는 그런 야 이거는
3: 네.
1: 혹시 배우자가
3: 야, 또
1: 이방 남자일 수 있겠다.
3: 잘생겼잖아요, 또.
1: 오, 굉장히 잘. 유럽이랑 좀 섞였잖아요. 터키가.
3: 혹시
1: 형제도 잘생겨. 키도 크고. 예.
3: 유이 자매님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0: 아니, 10년 전에도 그런 반응은 있었었는데, 이게
3: 오, 10년 전에도.
0: 맞아요. 한국인 여성을 참 많이 좋아한다라는 건
3: 야.
0: 들었습니다.
3: 좋다고는 안 하시네.
1: 차타고 공인하는.
0: 참 잘생기시긴
1: 아.
0: 했더라고요.
1: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성지순례 애프터 특집 이어갑니다. 어노인팅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마커스입니다. 날 향한 계획.

0: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1: 터키 인상 참 좋았고. 자,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입니다. 그죠?
2: 네.
1: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터키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2: 오.
1: 그런데 이제 16장 9절에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2: 아, 그리스 사람이네요.
1: 네, 오.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상착의는 노란 머리에 흰색 피부에 파란 눈에
2: 야.
1: 유럽 사람이죠. 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 트로아스라는 지역에서 네아폴리, 네오폴리스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고 그 위에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이 빌립보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첫 성도가 자주장사, 루디아.
2: 아.
1: 자, 우리 이제 갔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고린도는 정말 세속과 우상의 도시.
2: 오.
1: 바울이 1년 6개월간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죠. 그 성경이 등장하는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비마터가 있습니다.
2: 오.
1: 실제로 그 어떤 재판석이 있거든요.
2: 네.
1: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2: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1: 예. 오. 재판관들이 앉았던 자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자리, 서는
2: 와.
1: 자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2: 와.
1: 실제로 바울이 재판받았던 자리.
2: 와.
1: 그리고 우상 숭배의 상징인 아폴론 신전. 그 외에 우리 그리스 이렇게 하면은
2: 네.
1: 그 신전 아시잖아요.
2: 네네.
1: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2: 네네네. 딱 그 신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 맞습니다. 네. 그리스 신전 하면은 파르테논 신전인데
2: 네.
1: 어느 정도 이제 복구되어 있는 그 현장에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바로 앞에 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 와, 대박.
1: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등 뒤로 네. 파르테논 신전과 니케아 신전, 이제 여신 신전들을 등 뒤로 하고
2: 네.
1: 뭐라고 설교하냐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2: 와, 바로 앞에 산 거네요, 그러면.
1: 예. 와. 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에서 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그 현장에도 와.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아테네죠.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을 때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2: 네.
1: 이게 본도라는 지명도 사실 너무 한국적이고.
2: 네, 저는 사실 아무런 그 그림이 안 떠오르거든요.
1: 네. 네, 지금 이게 지도를 펼치면 이게 본도가 없어요, 사실.
2: 아.
1: 폰투스거든요.
2: 아, 지명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1: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자 음가로 이렇게

0: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직관성이 떨어집니다. 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죠 로마입니다. 부터 온지라.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이 AD 41년에서 54년경에 글라우디스 로마 황제가 로마시에 유대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들이 발생을 하니까 나 다 싫다. 우리 도시에서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 추방 명령을 받고 로마에 살던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여러분 아시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1: 아, 알죠.
0: 이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네. 잠시 로마를 떠나온 이때에 사도 바울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1: 와우.
0: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감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 이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 그러네요.
0: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을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했던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
1: 와.
0: 예. 네, 이 지역을 저희가 다녀왔었습니다.
1: 그럼 실제로 가신 거잖아요.
0: 실제로 갔었습니다.
1: 진짜 그리고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0: 와, 저는 이제 신대원에서 네.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주석서를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름 이 지역의 어떤 문화와 어떤 배경을 알려고 네. 주석을 많이 참고해요. 그러니까 성경 뭐 배경 주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 글로 보는 이 고린도와 네. 직접 가서 예, 서서 바라본 고린도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배웠을 때는 고린도시는 지정학적인 특징으로 항구 도시고 또 여기 이제 수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배들이 해상 무역이 왕래하는 배들이 자주 왕래하는 중요한 거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뭔가 물건을 팔려면 고린도라는 항구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신 숭배 사상,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 세계 각국에서 온 각 대륙에서 넘어온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물건을 팔고 자기 종교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상업도 발달하고 돈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 종교심도 강해서 종교 자체가 그리스 숭배 뭐 그리스 신화나 철학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여신 숭배 사상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매우 음란합니다.
1: 오.
0: 그 음란한 증거가 도시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1: 아, 지금도 남아 있네요.
0: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 고린도에 방문을 해보니까 야 이게 바울이 뭘 말하는지 알겠다. 왜 음행의 문제가 네. 또 우상 숭배에 또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가 왜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었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예. 잠시 찬양 한 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0: 자, 그리고 이어서 간 곳이 이제 지성과 철학의 중심지. 들어보셨죠? 아테네.
1: 아, 예.
0: 아테네는 당대 최고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지역입니다. 거대한 아크로폴리스 신전. 아까 파르테논. 예, 신전 아래 위치한 아레오파고 언덕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1: 네, 들어본 것 같아요.
0: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어디로 갔냐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네. 새로운 학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보고 새로운 부류다. 오. 새로운 학파다 해서 관심 있게 듣는 거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을 네. 지역인 줄 사실 모르셨죠?
1: 네. 그냥
0: 건물인지 네. 지역인지 동네 이름인지 언덕입니다.
1: 언덕. 오. 직접 가신 거죠?
0: 직접 갔습니다.
1: 와.
0: 그 언덕.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성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실제로 바울이 어디에 섰을까?
1: 아.
0: 어디에 섰을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언덕이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0: 예.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2: 일단은 그런 터가 남아 있구나라는 게 저는 그게 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어서 어느 위치에 바울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당연히 그 언덕 위에 약간 재판소 같은 것이 돌로 만들어진 데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 위에서 했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던 같은 팀원분들이 이렇게 재판장이 위에서

0: 아래로 내려보고 바울은 밑에 있었을 거다라는 말을 하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언덕이거든요. 언덕이 약간 평지 지형이 있는데,
2: 아.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1차원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서서
2: 아 아무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1: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재판장석이 있다. 강단이 있는 거야.
2: 네.
1: 그러니까 바울이 아래에서 언덕 비탈길에 쭉 앉은 그 시민들, 아~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라고 이제 전하냐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1장 연설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게 됩니다.
2: 와.
1: 이 복음이 통하는 거야. 이 아레오바고에서 언덕에서의 이 연설이 네. 열매를 맺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2: 와.
1: 아테네에도 믿는 무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야.
2: 근데 사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저는 무관심하잖아요, 사람들이.
1: 맞아요.
2: 이 종교에 대해서 일단은.
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뭔가 이 아테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새로운 뭔가 학파에 대한 좀 그런 호기심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 복음 전하기는 되게 좋았던 환경이지 않았을까.
1: 그 지역에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어떤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어떤 도시 다소 출신 사람이잖아요.
2: 네.
1: 로마 제국의 당대 최고의 어떤 교육을 사도 바울이 이미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과 변론이 가능한 야. 수준의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2: 바울이라서 또 가능했던 거네요.
1: 맞습니다.
2: 아.
1: 자, 우리 두 분은 이때 아테네에 방문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저는 같은 날 아레오바고 언덕도 가고 파르테논 신전도 갔었는데 그냥 1차원적으로는 와 파르테논은 진짜 으리으리하고 뭔가 화려한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뭔가 아레오바고 언덕은 너무 정말 작아 보이고 그 남아있는 터도 정말 그냥 돌멩이만 남아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 왜 이렇게 작을까 이런 좀 뭐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 들었지만 근데 이 설교하는 장면, 그 연설하는 바울이 연설하는 장면을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그때도 함께 인솔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아 정말 그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신전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연설했던 바울의 장면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1: 예, 세령 사모님 어떠셨어요?
3: 저도 파르테논 신전이 너무 화려하고 그 아크로폴리스 유적지가 세계 유네스코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1호 유적 네. 심지어.
3: 그래서 관광객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오고 있고 찾는 곳인데 사실 아레오바고 언덕은 저희만 이렇게 개신교인 아. 저희들만 방문하는 것 같아서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바울이 진짜 설교를 했고 이 이방 신전이 가득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 복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파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바울 선생님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네 그랬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또 바울이니까 네. 그 정도로 했지. 우리는 예 입국 다 죄송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을 등 뒤로 하고 와 그 절대적이잖아요. 어떤 그, 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이고

0: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축물 앞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1: 어, 그러니까요. 예.
0: 담대하게 하나님 이미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진짜 대단하다.
1: 와, 저는. 어떻게 보면 범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느낌인가요?
0: 그 봅시다. 이제 우리도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위기감이 생기죠. 신문에 난다니까요.
1: 그러면. 기가 죽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1: 야, 정말 상상도 못할.
0: 예. 범어사 살짝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이친 유웨이브 마무리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자,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그 발이고, 국가와 국가를 넘나드는 그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타우러스 산맥, 그리고 그 험난한 몇 번 파선하였던 그 에게해 바다를 저희도 따라 건너 보았었습니다. 참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었으리라 짐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의 심장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심겨지기를,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이춘 웨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1: 안녕.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삶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2004년 인도양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덮쳤을 때 태국 휴양지에 있었던 티나 스미스라는 사람은 평소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준비해온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재난 당일에 모두가 당황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무작정 높은 곳으로만 뛰어가려고 할 때 티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고지대로 향하는 평화로운 길을 딱 분별하며 발견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티나는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걱정하지 마, 흥분하지 말고 자 이제 나를 따라와 하면서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닥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티나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오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예상치 못한 재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옹기장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밤늦게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도 역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사건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일 터지면 그때 그냥 잘하면 되지 뭐. 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있다가는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과 심판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매일매일 깨어 찬양하고 매일매일 깨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그날이 도적같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슈아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배에 타고 있었던 존 하퍼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명 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셨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빠져서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이 죽음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공포 앞에서 완전히 질려서 아우성치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또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또 천국이다, 죽음 이후를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사명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찾아온 죽음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존 하퍼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향한 준비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재난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멸로 다가오겠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존 하퍼 목사님은 차가운 바다 위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전하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어렵고 힘들면 언제 신앙이 있었냐는 듯이 포기하고 낙망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 있진 않으세요? 바라기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풀은 마르고, 나비 워십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마커스의 풀은 마르고 나비원십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져 내리는 갑작스러운 대재난 속에서 한 기독교인 직장인 그룹은 붕괴 직전의 건물 안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그룹은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평소 준비했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마지막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사건은 그 그룹 사람들에게도 삶의 끝을 알리는 그런 죽음과 같은 신호이긴 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순간을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시간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건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깨어 준비된 영혼은 많지 않고 또 깨어 준비된 영혼에게는 그 어떤 사건도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깨어 준비된 영혼은 그런 믿음의 증거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죽음과 같은 사건과 재난과 문제들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빨리 가는 최고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믿음의 시선이 아니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CCM ENG의 마지막 날에,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CCM ENG의 마지막 날에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대지진은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홀로 갇혀 있었던 한 독실한 성도님은 언제 다시 여진이 덮쳐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밖에서는 구조대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말 도둑같이 찾아온 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믿음의 성도님은 평소 암송하던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직하게 읊조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갑작스런 재난 속에서도 이 성도님이 공포에 질려 아우성치거나 두려워요 하고 불안에 떨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잔해 속에서 며칠을 버티면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기적적으로 구조대의 손길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하죠. 구조된 이후에 이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해 속에 갇혔던 그 시간은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닥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평소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깨어있는 영혼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엘의 주님 말씀하시면 강병규 워십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주님 말씀하시면, 강병규 워십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무명의 성도님은 죽음의 재를 뒤집어 쓴 채 마지막 숨을 쉬며 성경을 펼치고 주님의 재림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갑작스러운 멸망의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거. 사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절망하고 그랬지만 이 무명의 성도님은 평소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곧 주님을 만날 시간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님은 고통 속에서도 원망 대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찾아온 파멸 속에서도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건의 비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둑같이 많은 재난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유일한 힘은 바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준비되는 깨어있음임을 기억하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피아워십의 주만 바라볼지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소란스럽게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만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팔다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어느 건장한 청년 하나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취객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청년은 그 남자를 덥석 품에 끌어안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쓸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취객은 처음에 자신을 붙잡으려는 줄 알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청년의 다독이는 손길에 마음이 녹은 듯 가쁜 숨을 돌리며 이내 곧 잠잠해졌습니다.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은 건장한 팔로 그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품에 끌어안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 마음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헤아리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이 두 곡 편곡된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이 찬양 나눴는데요. 사람의 사랑은 금방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서로 간에 느끼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은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경쾌한 찬송가로,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또 새로운 멜로디로 편곡한 성가로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흐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각자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Shine, Jesus, Shine. 우리나라에서는 비추소서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지요. 그레이엄 켄드릭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박성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두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강수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 시스트원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올려드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죠.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순서마다 드리는 멘트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파일이 잘못됐나? 생각해서 다시 들어봤는데 앨범의 곡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그 짧은 갑자기 튀어나온 첫 가사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턱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선언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늘좀 속이잖아요. 속이는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좋게 얘기하면 자꾸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자꾸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럴 때가 필요하죠.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도 객관적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그런 시간은 명확한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자책이거든요. 그 자책에서 끝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원망에서 끝나죠. 그래, 네가 뭐, 아, 그래, 나는 원래 이랬어. 그래, 난 이런 거참 못해. 좋은데, 그 다음에 너무 우리는 감사하게, 그래,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주님 저할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객관화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리고, 아휴, 또 실패할 텐데 뭐. 네가 뭐 그렇지. 어느새 주님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 나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살리신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는 두벅두벅 걸어갈 거야.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사단주간사님의 소원, 신부의 노래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어노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였습니다. 갑자기 이 전주간사님의 소원이 끝나고 나서 어노인팅의 찬양이 탁 하고 튀어나왔죠.

빛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이 쫓겨나고 동시에 죽음, 저주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죄와 어둠과 죽음의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전쟁, 테러, 살인, 마약, 폭력, 범죄, 기아, 질병, 가난으로 얼룩져 있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지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가정의 빛이며 내면 세계의 빛이다. 나를 쫓으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제이어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어지러운 상황과 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죠. 우리는 그 이끄시는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이죠. 제가 봤던 그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영화 음악인데 빛을 따라간다는 의미의 그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는데요. 그 애니메이션도 같은 얘기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빛을 보면서 가겠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겠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고 또 어둠 가운데 가득할 때는 빛조차 보이지 않지만 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어둠 뒤로 빛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을 주님이 걷어내실 것이고 결국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쫓아내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제 삶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찬양 준비했어요. 나의 거친 마음에 정신호 목사님의 인도로.

이커버십의 나의 거친 마음에, 피아워십의 다윗의 기도,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렇게 템포 있는 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또 이 시간에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좀 리프레쉬 되는 느낌도 들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쵸. 우리는 뭐 빠른 찬양을 하든 느린 찬양을 하든 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또 표현하고 하는 것에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밤에 왜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늦은 밤까지 깨어서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할 땐 뭐다? 사연과 신청곡이다. 저희 방송에는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려주시면 바로 방송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잘 모아서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방송 사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짧은 인사도 좋고 신청곡도 좋고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과 신청을 올려주시면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여 10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참의 워십에 교회가 기도할 때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였습니다. 달빛 가스펠 이제 오늘 주일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정말 혼란스럽게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또 분열과 갈등의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소원이 있겠지만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주님 허락하신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또 은혜 길로 이끄심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미셸 목사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윌럽의 시간을 뚫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여름의 기세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서를 맞는 복되고 호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그렇게도 지독했던 폭염도 시간이 흐르고 절기가 오면은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 기세를 잃고 물러가게 되죠. 참 신기합니다. 만물의 시간을 고요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과 성실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삶을 짓누르던 뜨거운 시험의 계절도 주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지나가고 평안과 감사의 계절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네, 오늘 주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계절을 바꾸는 은혜. 타오르던 여름 태양도 신비로운 계절의 순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메말랐던 들판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님, 내 삶의 아픈 시련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의 뜨거운 계절 뒤에 예비하신 감사의 결실을 기대하며 오늘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 노래합니다. 네, 기독신앙시 계절을 바꾸시는 은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폭염도 절기의 순리를 어길 수 없듯이 우리 삶의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다가올 소망의 계절을 미리 감사로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9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 내보내기를 다시 거부하여 그들을 붙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길이 들판에 있는 너희 가축에 미쳐서 말들과 나귀들과 아락타들과 소떼와 양떼가 지독한 역병에 걸릴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 사이에 구별을 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가축들 중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때를 정하여 바로 내일 여호와가 그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들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살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들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번에도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검댕이를 양손에 움켜쥐고 가서 모세가 그것을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훅 뿌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들에게 들러붙어 골마 터지는 독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그들이 풀무의 검댕이를 움켜쥐고서 바로 앞에 섰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훅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가축에 들러붙어 골마 터지는 독종이 되었다. 이때 마술사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감히 서 있지 못하였으니 이는 마술사들부터 온 애굽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독종이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이번에도 그가 두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르라.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역병을 너희 심장과 너희 신하들과 너희 백성에게 보낼 것이며 이로써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다시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나의 손으로 너와 내 백성을 역병으로 쳤으면 내가 땅에서 멸절되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 한 가지 이리우에서이니 곧 너로 나의 능력을 보게 하고 이로써 나의 명성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애굽이 창건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내린 적이 없는 무서운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들과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소유를 안전한 곳으로 두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에 들여놓지 아니하여 들에 있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림으로 모두 죽을 것이다. 이때 바로 이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종과 가축을 집안으로 꾸려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종과 가축을 둘에 놓아 두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뻗으라. 그리하면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되 온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남새우에 포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 이에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우박과 불길이 땅을 내리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우박을 비어듯 부으셨다. 그 우박은 매우 무거웠고 우박 사이로 불이 번뜩이었으니 애굽이 나라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애굽 온 땅에 그러한 일은 없었다. 마침내 그 우박들이 들판에 있는 모든 것, 곧 애굽 온 땅의 사람들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내리쳤고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온갖 남새를 치고 둘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산산히 부수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모세에게 내가 이번에도 범죄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옳고 나와 나의 백성은 그르도다. 너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우레와 우박이 여기서 멈추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모세가 그에게 내가 이 성에서 나가 여호와께 내 손을 내뻗으면 곧 우레가 굳히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이 땅이 여호와의 것인 줄을 알게 함이라. 그러나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때 아마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였고 보리는 이삭이 폐었으므로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귀리는 익는 철이 늦음으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성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자기 손을 내뻗으니 우레와 우박이 멎었고 더 이상 땅으로 퍼붓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가 멎은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그릇된 길로 돌아서니 구와 구의 신하들이 한결 같았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굳게 다침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9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시죠?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래서 저녁 7시 반쯤 되었을 때 군인 두 명이 처소에서 나와서 압록강변에 있는 국경경비처소는 100에서 150m 간격으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처소를 아예 피해서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눈짐작으로 물이 좀 얕아 보이고 처소 간격이 조금 멀어 보이는 곳을 그냥 짐작으로 해산시 중심으로 이제 건너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압록강물에 들어섰는데 물이 생각보다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주춤거리고 물러섰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제가 무사히 어머니에게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앞이 막 안 보여서 그 압록강 물로 얼굴을 막 닦고 봤더니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두렵기도 하고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억울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을 건너서 조심스럽게 이제 젖은 옷을 짜고 제 방뚝 한 6, 7m 정도 되는 것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위에 철조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철조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군인에게. 군인이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이 AK 소총을 들이대고 이제 오라고 해서 처음 계획은 군인에게 발각되면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서 다른 곳으로 건너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또 총뿌리를 마주하니까 몸이 굳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이 시키는 대로 그 초소까지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고 걔가 이제 손을 들라고 해서 들고 개머리판으로 저를 막 가격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군인을 덮쳤고 몸싸움 끝에 군인을 때려 눕혔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엄청 달려가지고 산기슭으로 달려서 가고 있었어요. 집을 향해서. 그렇게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어머니가 나오셨고요. 어머니가 누군지 저를 알아도 못 보고 그냥 누구냐고 묻길래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이제 막 조용히 얘기하고 밀고 들어가서 후드티를 벗었죠. 3년 만에 상봉이었는데 저는 반가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주저앉아 오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무슨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긴장이 다 풀렸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왔으니까 모시고 이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어머니랑 친척분들이 진짜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다 머리맡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무사히 넘어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랑 그 가족분들에게 잘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제 나랑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곳에서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붙잡히면 나는 자결을 할 거고 어머니 없는 삶을 생각한 적 없다. 이제 잘 해가지고 어머니도 선택지가 없어진 거죠. 제가 건너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나서 밤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제가 브로커랑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은 중국 로밍을 해간 상태라서 신호가 잘 섰고요. 다행히 카톡으로 이제 그 브로커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과 다르게 무슨 사고를 쳤냐고 군인이랑 제가 시비가 붙은 통에 간첩이 넘어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5월 20일에 제가 강을 넘었는데 5월

31일까지 특별 경비가 내려서 강변에 개미 한 마리 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10일 동안 잘 숨어 있다가 6월 2일이나 3일쯤 다시 연락을 하고 이제 강을 넘어오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휴가가 주어졌구나 하고 이제 10일 정도를 저는 낮에는 막 산에 있는 움막 같은 데 숨어 있고 밤에는 가끔 집에 내려야 씻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제가 북한에 22일 정도를 다시 머물렀는데요. 당시에 어머니가 그 압록강을 넘는 비용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북한 내에서 근데 군인을 매수하면 30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군인을 매수해서 넘어가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어머니에게 이제 제 핸드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전화를 시켰는데 제 전화를 받은 형님이 안 믿으신 거예요. 강우가 북한에 넘어갔다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이 넘어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 보위부에 잡혀서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13분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끊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끊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그 통화가 북한 보위부에 도청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다시 6월 9일 날 이제 어머니랑 기존의 브로커랑 함께 넘어가려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제 강을 못 넘어오셨던 이유가 제가 새아버지를 안 모셔올까봐 좀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도 모셔오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압록강까지 또 갔는데 또 그 군인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절대 못 넘기겠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들어오는데 뭔가 느낌이 남자의 척도 맞을 때가 있나 봐요. 너무 불안해서 어머니랑 그 아버지를 먼저 들여보내고 저는 집이 바라보이는 다른 길을 통해서 위쪽에서 한 15분 정도를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저희 그 집에서 막 갑자기 집 담 옆, 창고 옆 막 이런 데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희가 나가는 건 못 보고 들어오는 걸 어머니가 탈북하려고 배낭 짐을 다 꾸미고 들어오니까 덮친 거죠. 15명이 왔었고요. 바로 아버지는 붙잡아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구타를 했었고 어머니는 마당에서 막 저항을 하니까 이제 막 구타를 했는데 어머니에게 제가 드린 삼성 핸드폰도 있었고요. 어머니 몸에는 그리고 중국 돈도 3천 위안 좀 넘게 몸에 지니고 계셨고 이제 현행범으로 딱 잡힌 거죠. 저는 바로 담을 넘어서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저를 막 따라오길래 저는 산으로 이제 뛰었거든요. 진짜 충격인 게 북한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가도 걔네가 비추면 보여요. 산은 또 끝없이 높아서 그걸 다 뛰어오르기에는 중간에 섰거든요. 제가 걔네도 더 따라오르지도 않았고요. 걔네가 진짜 나쁜 게 제가 중간에 서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를 끌고 산 밑에 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끌고 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비명소리를 들으니까 이성을 잃어가지고 저는 그냥 돌멩이 하나 찾아들고 내가 내려가 싸우다 죽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큰 소리로 막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집에 온 적 없고 쟤는 탈영병이다. 불쌍해서 밥 먹여주던 애다.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린 게 내가 내려가서 잡히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사돈의 발전까지 다 멸종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무릎이 꺾이고 앉아 울었어요. 하염없이. 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처하니까 찾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어머니랑 아버지를 제 눈앞에서 거의 한 시간 넘게 이제 구타를 하다가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주체가 안 돼서 그냥 큰 소리로 막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께 막 간절히 묻고 기도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벽 3시 반쯤 되었을 때 진정이 되어가지고요. 다시 친척집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집에 이제 보위부 요원들이 안 가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뭐 이미 어머니가 잡혀간 마당이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척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이미 잡아갔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빨리 다시 남한으로 가서 돈을 보내줘서 어머니 아버지를 빼내는 게 최선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큰맘 먹고 다시 이제 탈북을 하려고 다시 압록강까지 뛰어났습니다. 제가 강까지 가는데 그 압록강변에 딱 도착을 하니까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강을 못 넘게 된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길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잡아챘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그 친구는 군대에 나간 상태였고요. 그 친구 어머니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제가 탈북한 건 이미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빨리 가자고 본인 집에 데리고 가서여가지고 막 그냥 일단 앉아 쉬라고 하더니 밥부터 막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먹었더니 막 또 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다녀서 그래서 잠깐 졸다가 일어났더니 그 집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말라고 아무리 뭐 이민반 숙박 검열 이런 거 들어와도 본인이 있으면 절대 못 잡아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친척분 북한 핸드폰 번호를 외운 게 있어서 그 집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기석같이도 어머니가 풀려나서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부에서 저를 잡으려고 어머니를 잠시 풀어준 거구나. 그래서 그 친척분이 저를 집에 오지 말라고 절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제가 넘어왔던 곳으로 밤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방 뚜비에 올라서니까 이제 막 압록강

막 흐르고 있고요. 그렇게 수영을 해서 중국에 건너왔고요. 기진맥진해서 누워서 옷 다 벗어버리고 핸드폰부터 꺼내서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들이 웃긴 게 제가 북한에서 도움 요청할 땐 안 도와주었지만 중국에 와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돈 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연길로 가서 중국 공항에서 빨리 남한으로 돌아와야 뭐 일처리가 될 것 같아서 비행기 타러 들어갔는데 또 중국 공항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어머니 모셔오는 게 길어봐야 열흘이 걸리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비자를 1개월짜리를 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15일 정도 있고 북한에 들어가서 22일을 있었고요. 다시 중국에 넘어오다 보니까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출입권 관리국에 끌려가서 3일 정도 또 조사를 받았죠, 이제. 그래서 저도 또 기도를,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상황을 좀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저는 남한에 살고 있는 고아인데 중국에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으러 왔다, 이렇게 저를 조사한 그 조선족 경관분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엄청 안쓰럽게 여기시고 데려가서 증명사진도 다시 찍고 비자도 구분이 다 다시 신청해 주시고요. 공항까지 태워다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명함만 하나 받고 언젠가 꼭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오는 길에 이제 문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국정 안에서. 북한이 갔다 온 거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해 달라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던 형님이 신고하셨더라고요. 북한에 갔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경찰서로 일단 연행이 되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 자수할 생각이었고 지금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감옥에 가고 처벌받는 거는 달게 받겠지만 어머니 모시오고 난 이후에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3개월 정도를 불구속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간사님들께 얘기를 했더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셔가지고 중국으로 어머니가 무사히 태국까지 오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오시고 나서야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뭐 잘나서 살아 돌아온 게 아니고 결국엔 다 지켜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방랑을 하고 있는 중에 친구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을 뿐더러 제 방뚝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를 접지르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모든 상황들에 다 지켜주셨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는 기회가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주 6일 7일 일하면서 매일 기도만 했죠. 그랬는데 정말 기적처럼 웬 어르신 한 분이 제 이야기를 알게 돼가지고 연락이 온 겁니다. 네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등록금을 도와주겠다. 생활비도 필요하면 보태주겠다. 너무 기적같은 일이 저한테 찾아와서 믿기지도 않았어요, 사실. 1년 정도 준비해서 지금은 국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와있지만 북한에는 저와 같은 부모,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인권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더 키워서 제가 우리 탈북민들과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주님께 약속을 드렸고요.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지하성도 교회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유를 찾고 주님 품으로 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

힘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오고요. 한여름 폭염이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시원한 가을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가실 때 내 인생의 겨울도 여름의 폭염도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 다 지나가는구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땀방울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영혼의 맑은 바람과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듬뿍 안겨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마음에 맺힌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성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계에서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을 때 경고등이 뜨는데요.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면 반짝반짝 차에 불이 들어오고요. 기름으로 돌아가는 난방기에 기름이 떨어져도 경고등이 뜹니다.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계를 돌리면 고장나기 십상이지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일상 가운데 이 경고등을 마주한 적은 없으신가요?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오는 경고의 신호를 경고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거나 말씀에 목마른 마음을 무시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과 같은 경고등이 뜬다면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청지기로 이겨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온전케 되리 찬송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도 더욱 붙들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거울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도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도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고, 하나님의 치유도 은혜고,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입니다. 데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고 했어요. 인간이 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불을 일으키는 거죠. 있는 불씨를 갖고 불을 활활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발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로 성령의 불을 통해 영화, 성화, 미화를 갖게 됩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도시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 주역이 에번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 전형적인 외여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츠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고 10년 이상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904년 봄 어느 날 에번 로버츠는 새벽 1시에 잠에 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정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되어서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돌아왔을 때 학교 주변에 조그만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집회의 주제는 주님, 우리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Lord, bend us.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네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로버트는 듣고, 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로버트의 기도가 웨일스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1904년에서 시작한 것이 1907년에 평양으로 와서, 1907년에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난 것이 1974년 빌리그램을 통해서 다시 남한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0: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두 곡의 찬송 오늘의 말씀 이후에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매주일마다 매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고향을 위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튼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 함진우, 거현철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 장문석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가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억류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방송에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작게 보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커 보이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하면,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십자가 부활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회령에서 태어나 정든 고향을 두고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강을 건너야만 했던 박은실 자매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빠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제는 조시상으로 가셨을지도 모르는 부모님들을 그리며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오빠, 제가 고향을 떠나 해외에 정착한 지도 2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본 지도 오빠가 참군하여 제대되기 전에 제가 해외로 나왔으니 온 30년도 넘었습니다. 오빠를 군대로 떠나보내고 가정을 먹여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다 생활이 표이지 않으니 아예 맥을 놓으신 어머니. 날이 갈수록 더해진 굶주림으로 인하여 마음들이 이그러지고 그 고통스러운 표정들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비록 20여 년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도 가슴이 찢겨지곤 합니다. 같은 동족에게 섞여와서 풍습과 언어도 다른 신랑을 만나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런 인식도 없는 가정과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세파에 부대끼우며 힘들게 살아가느라니 서글픈 운명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저 넓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를 낳아준 부모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된 어느 날 어렸을 때 고향에서 말을 안 들어 속을 태우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미안하고 지혜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매가 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 말씀에서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우리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도 육체는 한번 왔다가 누구나 나가는 곳이지만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비록 부모 형제를 두고 홀몸으로 탈북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알지도 깨지다지도 못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고향에 계시는 형제분들이 전해 듣고 이 땅에서 서로 만나지 못해도 천국이라는 병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땅이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몇 밤을 새며 해도 끝이 없는 눈물겨운 사연은 비록 많지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을 주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저는 부모 형제들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한순간의 기쁨이고 희락으로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복음 전파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 부모 형제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천국 사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아픔이 영원히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아온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군악한 사랑과 은총을 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새 노래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그날이, 함께 천국을 누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회령에서 온 박은실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을 헬라어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지만 본 서신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회심후 그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문안 인사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종은 문자 그대로 노예를 의미하며 이는 그가 교회 내 높은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기 인식은 본 서신의 교훈이 개인적 주장이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각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열두 지파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동족인 유대인 성도들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 서신의 말씀은 당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우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생을 마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사역할 당시 많은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삶의 열매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은 신자라고 여긴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서신을 통해 신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혹은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행위로 얻는 의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은 본 서신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이 내용은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다룰 주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시험입니다. 본 서신에서 말하는 시험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향한 도전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뭐 검증하다, 시련, 유혹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시련과 유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겪더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 성도가 성숙해지며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의 검증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외적 고난으로 자녀를 잃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욥은 인내를 배웠고,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시련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므로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시련의 목적을 깨닫고 온전히 인내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과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온전하게 될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본 서신이 말하는 지혜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그럽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제가 강조하는 믿음이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며 마치 모래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은 두 마음을 품어 행동이 일관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이란 믿음에 일관성이 없고 의지가 부족한 상태를 뜻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사이에서 쉽게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응답이 지연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험이 닥칠 때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부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반면 부여한 자는 아름다운 꽃이 뜨거운 바람에 떨어지듯 자신의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과 맡은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재물 때문에 자신의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재물은 한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종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심판 때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지위가 뒤바뀔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조차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시련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더 강하고 더 성숙시키는 것이죠. 시련을 견디는 자는 참된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유혹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죄에 빠뜨리려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오직 자신의 욕심 때문이며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영적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자는 세상의 달콤한 욕심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통해 맺으신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사모하며 헛된 세상의 욕망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은 본 서신의 두 번째 서론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룹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룹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듯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입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자기의 말은 천천히 하라. 얘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의 윤리적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쉽게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 하심으로 쉽게 분노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죠. 여기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 언약, 즉 복음은 성도를 모든 더러움과 악, 분노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변화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삶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27절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참된 경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조심하고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말은 삼가는 것이죠. 둘째,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약자로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자기 믿음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나 외형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참된 경건은 믿음과 삶이 조화롭게 일치하는 성도의 내적 성숙과 외적 실천을 함께 보여주는 삶의 중요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행함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은 마음속 믿음과 삶의 실천이 함께 드러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당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차별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차별은 단순한 인간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본분과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0: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신앙과 행동과 어긋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당시 회당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사례로 언급합니다. 금반자를 끼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하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서 있거나 바닥에 앉게 하며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조차 당시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특권층 중심 사고를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며 영광이 들어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와 연약한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긍휼과 환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성도 역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경의 핵심 원리이며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근본이 됩니다. 이 두 계명은 성경 전체 율법을 대표하며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순종과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나누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연합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3일 주일 날씨입니다. 전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일 아침 오가시는 길 우산을 잘 챙기시고 빗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7도, 목포가 26도, 서울과 광주, 부산이 25도, 개성과 대전, 대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청진, 춘천이 23도, 함흥 22도, 강계가 20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대구, 부산, 목포가 33도, 개성과 춘천, 강릉, 여수가 32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제주가

0: 31도, 평양 30도, 신의주가 27도, 강계와 해산, 청진이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오가는 길 작고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경건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주일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세상의 두려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이기겠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나갑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오늘 네온의 삐삐칭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국적을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원정 출산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미국 정부는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미국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출생지주의라고 하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그것은 사실 운명이죠. 1769년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이태리 계통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해에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사관 학교를 나와 승승장구하다가 마침내는 프랑스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일본 국민이 되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다 자유대한 사람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에 태어난 마귀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숙명을 지닌 마귀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낳아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번에 국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 순종함으로써 자기 구원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역사하는 믿음, 순종이 삶의 원칙이요 동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더더욱 믿음으로 의인됨을 더욱 구현하는 사람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의인됨을 드러내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란 말은 허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0: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공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회중찬송으로 찬양의 재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애청자들과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중요했지만 신약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신비성이 없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 신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경배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님을 샤론의 꽃으로 비유하고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꽃으로 피어나 나의 삶에 그분의 향기가 사랑으로 풍겨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인데요. 아이다 구이리 여사가 아가서 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입니다. 시도 선율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찬송입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무나 유명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축복입니까?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이인영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세상의 소망이며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 카펠라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목사와 선교사와 같이 말씀 선포의 현장으로 부르심만 사역의 부르심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아무런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글쎄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소망과 헌신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날 대속하신 주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생애 대부분을 복음 전파사에게 헌신한 레프 허디슨의 찬송입니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주 태생으로 열정적인 전도자여 유명한 복음성 가수였고 작곡가였습니다. 대학에서도 가르쳤는데요. 수많은 찬송가와 네 권의 책을 묶은 사정주 집을 출간한 음악인이기도 했습니다.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로 드릴 텐데요.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오늘 레온의 찬송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찬송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성도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의 찬양의 제물로 들으면서 레온의 찬송이 문을 닫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0: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약해져 중요한 약속은 메모해야 하고 알람을 맞추고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망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영적 건망증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때 조금씩 시작됩니다. 신앙은 새로운 은혜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감사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서세요. 육신의 건망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건망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투 경기에는 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투사가 천을 흔들며 소를 달려들게 만드는 그 순간, 소를 피하면서 정확히 소의 심장에 칼을 찔러 넣어야 합니다. 조금 늦게 피하면 소에게 공격당하고 두려워서 빨리 피하면 소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순간이 바로 진실의 순간입니다. 스웨덴의 마케팅 전문가인 리처드 노먼은 인간관계에도 이런 진실의 순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처음 만난 3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3초간 상대방의 외모, 옷차림, 말투와 표정 등을 활용해 첫인상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해진 첫인상은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먼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진실의 순간을 잘 활용해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진실의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목숨이 걸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협에 굴하며 도망가거나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온한 시대에는 진실한 신앙의 순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진실로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전심으로 섬기는 진실한 제자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굳건히 믿게 하소서. 전도를 위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을 삼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에바다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박종호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바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바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이 있다는 걸 알죠. 창가에 커튼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살랑이고 꽃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손길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삶의 언저리에는 조금씩 흔적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찬양 풍경 서상지구촌 교회 조범주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삶에 조용히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을 기다리며 찬양 풍경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신 일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삶을 따라가 보면요, 그 흔적이 참 흥미로워요. 처음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변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는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장례를 위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밤에 숨어 찾아왔던 사람이 조금씩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와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갑자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늘 기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찍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시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 미워했을 사람을 품어보게 되고 내 생각만 고집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작은 흔적 하나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말이 없지만 지나간 자리에 조용히 흔적을 남깁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금 더 따뜻해진 말 한마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한번

더 품어지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보는 작은 믿음.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칠 즈음 우리의 말과 표정과 작은 선택 어딘가에 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지나가셨구나. 그 흔적 하나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안에 조용히 불어오셔서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저는 토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린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신흥교회 이사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져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8월 23일 주일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네, 그동안 여름 내내 우리가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는데 오늘부터 이 시간도 정식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책이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뒤에 쓴 글입니다. 울면서 쓴 책이라고 해서 애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울음 한복판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여기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는 말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새롭다는 말 히브리어로 하다심입니다. 우린 보통 새롭다는 것을 물건을 새 상태, 새 신발, 새 옷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은 상태보다 사건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매일 아침 새로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창고에 쌓아둔 것을

아껴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다 써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것은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한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도 함께 왔습니다. 오늘 예배당으로 향하시는 여러분께도 그 긍휼이 새로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떠셨든 오늘 아침 것은 새 것입니다. 새 은혜입니다. 새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이 주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함께 들으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 때 그 새 힘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힘, 오늘 다시 내게 주어지는 새 힘,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 힘, 그 차원의 새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제도 경험한 은혜일 수 있고 예전에도 경험한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또 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요, 날마다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실까? 오늘은 어떤 새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까? 오늘은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무에네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새롭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질리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마치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우니 오늘 나의 하루도 새롭습니다. 내 마음과 느낌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날을 복되게 하소서. 진보가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전진하는 날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실천으로 믿음을 강화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사막처럼 메마른 곳에 물이 넘치게 하소서. 풀이 없고 물이 없는 곳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나의 결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필립 얀 씨와 함께 쓴 고통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폴 브랜드는 영국에서 자란 외과 의사입니다. 젊은 시절 인도의 벨로르로 건너가서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한센병은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부르는 병이죠. 그 시절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죠. 한센병에 걸리면 병균이 살을 썩게 만들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환자들을 격리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환자들을 오래 살펴보다가 아주 다른 사실을 발견합니다. 병균이 살을 녹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병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망가뜨리는 병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환자들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치게 된 거죠.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집어도 몰랐고 신발 속에 못이 올라와 있어도 그대로 걸어 다녔습니다. 뻑뻑한 자물쇠를 억지로 돌리다가 손가락이 부러져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밤에 쥐가 손가락을 갉아먹어도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고서야 알게 되죠. 손가락이 저절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프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거죠. 브랜드는 그때부터 한 가지 일에 매달립니다. 환자들에게 통증을 돌려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감지기를 붙인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너무 뜨거운 것을 잡으면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아픔 대신 경고음을 준 거죠.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환자들이 그 장치를 꺼버렸습니다. 아프지는 않은데 시끄럽기만 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껐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전차 마음이 무거워져서 한참 멍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픈 것을 싫어하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아프지 않아서 다치고 아프지 않아서 잃어버립니다. 통증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문 앞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는 순간

있죠. 잘못한 일이 떠올라 밤에 뒤척이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각을 얼른 꺼버리고 싶어 합니다. 잊으려 하고 바쁜 일로 덮으려 하죠. 그런데 그 찔림이 없어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못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편할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브랜드의 환자들은 장치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껐죠. 우리도 끌 수 있습니다. 다만 끄고 나서 무엇을 잃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마음 한구석에 조금 아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아픔을 서둘러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고장난 게 아니라 어쩌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요 시간입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이 시간,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5년째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걸까요? 이제는 기도하러 나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마음이 참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팠습니다. 먼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5년을 기도하셨다는 것은 5년을 믿으셨다는 뜻이기도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사흘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그만두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 자체가 실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성경도 이런 얘기하죠.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도 그런 거였어요. 성경은 이런 질문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실어두었습니다. 예, 물어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응답이 없는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 바울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이죠.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병이었죠. 뭐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린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이죠. 세 번이라는 말은 세 번 만에 끝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번은 온 힘을 다해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런 거예요. 가시를 빼주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가시를 안고 갈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족하도다라고 한 말의 헬라어는 아르케이거든요. 이 말은 한번 채워주고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채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분하고 앞으로도 계속 충분할 것이다 라는 느낌이에요. 바울은 가시를 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약성경 절반을 썼죠. 그러면 5년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님께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 먼저는요,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래요. 그만두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이 일을 지고 갈 힘을 주십시오를 한 줄 더 하라는 겁니다. 놓지 마시되 다만 넓히시기 바라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응답을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정해둔 모양으로만 응답을 알아봅니다. 그 모양이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견디는 힘이 조금이라도 자랐다면 그것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을 한 명 두십시오. 혼자 5년을 기도하면 사람이 지칩니다. 목사에게든 권사님에게든 뭐 장로님에게든 이 기도를 알려두고

함께 붙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신앙은 원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듯이 말입니다. 5년을 기도하신 성도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음.

네, 이제 8월도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름의 열기, 그 뜨거움도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가을 날의 그 푸르름과 높음이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잘 정리하시고요. 또 가을에 걸맞는 결실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에 이 말씀으로 문을 열었죠.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이죠. 돌아보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다 그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아픔을 서둘러 끄지 말라는 이야기도, 5년 동안 응답 없는 기도를 놓지 말라는 이야기도 결국 같은 거죠. 오늘 아침에 새 것,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에 다 써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창고에 꺼내는 사랑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 지으시는 크신 사랑. 오늘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도 전혀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저는 같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십시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위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0: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참 많이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들은 우리 대화 속에 가득한데 그 익숙한 교회 용어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삶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좋은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데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덜 논리적이어도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금 예배와 삶이 동일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을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음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봉사자들 가운데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 가족도 계시기 때문에 자막은 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차원 비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책을 만약에 성경책이 다 사라지고 딱 한 절만 남기라면 이 말씀 아닐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대로 뭐죠?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 담긴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사랑일까?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자,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에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해도 되는데 제가 늘 성경을 볼 때 전후 문맥을 같이 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조금 밑에 내려가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죄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적어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세상은 악함입니다. 그리고 어둠입니다. 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이해되시죠? 좋지 않은 거예요. 악하고 어두운 상태의 세상이에요.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번 볼까요? 세 구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시. 세상은 어때요?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래서 세상은 역시 어두운 곳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 놓인 곳이 세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 세상은 아름답고 거룩한

구원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난주도 짓고 왔는가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곁길로 갔는가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타락과 부패가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기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도 이렇게 세 구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변에 뭐 교회나 또 근처에 혹 지금 결혼 전에 교제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한번 관계가 되시면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너 그 친구 어디가 좋아? 혹 뭐 아 얘 코가 너무 예뻐요. 뭐 눈이 너무 예뻐요. 아 머리가 생머리라서 제 스타일이에요. 뭐 너무 착해요. 지금은 다 착해 보이죠. 예. 뭐 그런 이유를 댄다고 칩시다. 예, 이유를 댄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내 기준에 부합해서 내가 그 자매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면 사실 그 조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초롱초롱한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수려했던 생머리 나이 들면 대부분 다 볶으시잖아요. 파마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그 풋풋함은 또 사라질 수 있어요. 착하다고요? 예, 여전히 착한 분들 계시지만 결혼하고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요즘 뭐 테토녀 이런 말이 있대요. 예. 살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때론 독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러다 보면 성격도 굉장히 강해지고요. 여리여리한 시절이 다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 그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네. 너 그 친구 왜 좋아?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이런 애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냥 좋대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고, 그냥 생각만 해도 좋대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자기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좋고, 그냥 사랑한대. 여러분, 그게 찐 사랑이죠.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감격에 찬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랴. 아멘. 너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너의 그 갖춤 때문이 아니에요. 너의 그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너를 사랑하신대요. 너의 존재 자체를. 그냥 네가 있어서, 네가 나의 피조물이라서 내가 사랑한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최근에 온라인상에 페이지 교회라고 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신재욱 목사님이 쓴 그냥 살면 된다라는 책을 접했는데, 저 책을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지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뭘 이루어야만 하고 뭐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자랑이 되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다. 그냥 살면 된다. 뭘 이루지 않아도, 뭐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과 같이 살기만 하면 된다. 어떤 걸 이루었고 무엇이 되었는지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지만, 이루지 못함과 되지 못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성도님

여러분들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열심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우리의 doing에 있지 않고 being, 존재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는 뭘까? 위대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이에요. 자, 다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로 제일 가깝게 번역하면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신대원 다닐 때 가깝게 지낸 저보다 한 8, 9살 많았던 동기 전도사님, 형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직장생활 하다가 조금 늦게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분인데 저랑 좀 가깝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자기가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처음에 왜 하나님을 부정했는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대요. 아니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니까 삼위일체론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아들을 주시냐?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죽으면 되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가 넷이 있는데 한 아이가 참 어려운 난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그 아이가 난치병을 앓는 과정에 자기가 놓여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래요. 왜?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프니까 그게 더 고통스럽더래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 감정을 대입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하나님 자신이 죽음에 놓여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래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건 더 큰 고통이고 어쩌면 더 위대한 사랑이구나. 그분이 그걸 깨닫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욥의 고난이 왜 그토록 잔인했습니까? 욥 읽어보면요. 욥기를 보면 처음에 막 뭐 강도들이 와서 자신의 양, 또 소, 낙타 막 모든 걸 몰수해가요. 그리고 강도들이 자신의 종들도 다 죽이고 욥이 뭐 엄청난 질병,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엄청난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근데 욥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 종 하나가 살아남아서 주인님 강도가 와서 재산을 다 몰수해가고요. 종들을 다 죽이고 저만 살았고요. 막 알려주는데 그런데 주인님 당신의 열 자녀가 그 집이 태풍이 불어 망대가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 지난 수요일에 TVN의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전경철이라는 아빠이자 작가인데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분이 안녕 피터팬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저번에 내용을 봤습니다. 저 아빠 옆에 있는 아들이 27살인데 지능은 2살짜리인 발달장애 아이. 부인이 떠나고 홀로 27년 동안 저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참 세상이 너무 야속해요. 재작년에 아빠인 자기 자신에게 간암 말기 진단이 선고가 된 거예요. 의사가
3개월 혹 길어도 6개월 삽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지금 2년 넘게 버티며 살아내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인터뷰어가 물어보니까 아들 때문이래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들 때문에 자기가 버텨내고 있대요. 자기가 이제 죽으면 아들을 어떤 시설에 맡겨야 되잖아요. 아무도 돌볼 리가 없어. 뭐 친척도 없어요. 전국 곳곳을 수백 곳을 장애아이를 맡아준 시설을 돌았는데 아이가 너무 중증이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전에 MBC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이 먼저 저기 소개됐거든요. 방송이 나가고 한 군데에서 받아준 거예요. 최근에 이제 받아준 거예요. 1년 동안 아이를 받아줄 곳을 데리고 돌면서 그 이유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분이 3개월, 6개월 산다 했는데 지금 2년 넘게 살아내고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들이란 존재는 아버지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의미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데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삶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럼 다 주신 거잖아. 그러면 내가 구하는 뭐든지 안 주시겠냐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떤 의미의 사랑인가? 이제 마지막,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자, 16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영생이라 그랬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예수만 바라보자, 아니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목사님이 이러하예요. 목사님이 목회 중에 그 교회에 한 남자 성도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기독교 장례는 세 번의 예배를 드리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드려요. 특히 하관 예배는 이제 산이나 선산 매장지에 가면 이제 하관 예배를 제대로 끝까지 드려요. 하관 예배 다 가보셨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그 인부들이 미리 파놓은 관 자리에 이제 끈을 이렇게 해서 관을 하관 내리려고 하는데 그 미망인 된 이제 남은 부인 집사님이 그냥 아무도 손 쓸 틈 없이 그냥 순식간에 자기가 그 관 위에 엎어져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오열을 하면서 정신을 이제 놓은 거예요. 나만 놔두고 당신만 가면 어떡하냐고, 나 이제 못 산다고, 나도 같이 묻어주세요.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꺼내보려고 올려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이분이 그냥 탁 잡고 안 올라와요. 한 10분가량 그렇게 막 실랑이가 벌어져. 인부들도 당혹스러워하고 교인들도 친지들도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냥 같이 막 우는 분도 있고. 그런데 놔둘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10분이 지나도 이분이 고집을 안 꺾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그랬대요. 그냥 집사님 원하는 대로 해드리세요. 그랬더니 진정하고 이제 손을 잡고 올라오시더라는 거.
여러분 그 여집사님 마음은 저는 충분히

충분히 이해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있잖아요. 어딥니까? 오늘 본문에 영생이잖아요. 영생.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생을 조금 다른 말로 풀어보면 뭘까요? 성도님들, 과거에 다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연애 경험 있으셨잖아요. 연애하다가 이제 보통 결혼을 하시잖아요. 왜 결혼을 하게 됐죠?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왜 결혼하게 됐죠? 연애할 때는 어때요? 밤 10시나 넘어가면 헤어져야 돼요. 그렇죠? 집에 돌려보내야 되고. 조금 더 있고 싶은데,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조금 더 데이트하고 싶고,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결혼 전에는 할수 없이 각자의 집에 헤어져야 돼요. 그 애틋함이, 아쉬움이 막 이제 깊어지면 결혼 결심이 되죠. 아, 내가 이 사람 없이 안 되구나.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구나. 왜? 결혼하면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사랑의 표현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길어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죽음이 슬프고, 죽음이 무겁고,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정말 힘든 가족을 떠나보내는 시간들을 계속 겪어내는 우리의 모습들 보지만, 그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질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원히 나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생이에요. 아까 욥의 고난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욥이 그 고난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보상을 주세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전에 모든 욥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확인해 볼까요? 욥기 42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아멘. 갑절은 뭐죠? 두 배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배로 주신 거예요. 정말 두 배로 주셨을까요? 그래요. 찾아보면 그래요. 낙타, 소, 양, 재산, 재물, 모든 것을 고난 전보다 두 배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가 이상해요. 자녀는 두 배로 안 주셨어요. 욥의 자녀가 몇이었어요? 원래 10명이었어요. 10명이 다 망대가 무너져 죽었잖아요. 근데 욥의 자녀는 성경 읽어봐도 똑같이 10명을 주셨어요. 두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있나요?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죽은 그 10명의 자녀는 이미 천국에 갔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있는 10명과 욥이 고난 이후에 주신, 다시 출산을 통해 주신 10명의 자녀를 합하면 갑절이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의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정말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를 세 가지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만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불러,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직장과 가정과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버티며 이겨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괜찮으시면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요긴하게 적절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정성 담아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되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환경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불신 가정 속에 신앙 지키며 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사 그 가족들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여러 질병과 싸우는 중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감당할 체력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 치료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답니다. 시작. 예,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반응해야 되죠.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 우리 그 가사를 담은 찬양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1-256-6300 256국에 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와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V